8월 28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은요. 남진의 둥지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요. 늘 반복되는 일상의 힘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죠.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밭에서 일하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고객들의 택배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줄 거예요. 4314님 사연 주셨네요. 현미님, 출근길 할머니가 무엇을 줍길래 땅을 보니 도토리더라고요. 벌써 도토리가 떨어졌네요. 계절은 자동으로 오고 있네요. 아, 그러게요. 우리, 그래요. 벌써 도토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4314님 출근길 상쾌하길요. 최덕자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97세 친정엄마 샤워시켜드리고 주간보호센터 등원시켜드리고 러브레터 출첵하러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달달한 현미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하트 뿅뿅뿅뿅뿅 하트를 아침부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자님. 아, 97세 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셨는지요?

화이팅입니다. 4314님, 최덕자님 두 분에게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 전해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계획도 좋고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 좋아요. 아니면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고객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송창식의 왜 불러 함께 들었는데요. 670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옛 노래들이 좋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5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8남매의 다섯 번째 딸인 제가 벌써 환갑이에요. 오, 그래서 93세의 친정엄마 모시고 환갑 잔치를 했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유, 아니 왜 갑자기 제가 제 가슴이 뭉클. 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 네. 아, 다섯째. 네. 자식이 환갑을 맞아서 축하해주러 엄마가 아, 함께한. 아유, 이 사진 너무 좋은데요. 0785님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깐 마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175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다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일터입니다. 이곳에 사장님이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단순 작업이지만 어깨랑 팔이 아, 많이 아파요. 무더위 속에서 K 화장품을 널리 알리고 있는 다섯 명의 역군들에게 응원 보내주세요. 부업하시고 싶으신 분 안양으로 오세요. 아, K 뷰티. 아유,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죠.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역군이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 아주 좋은데요. 근데 그 어깨랑 팔 많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괜히 제가 마음이 쓰여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그게 뭐 주무르고 이러는 것보다도요. 어깨 같은 데는 한번 으쓱 있잖아요. 으쓱 하는 거 힘 줘가지고 그거 한번 위로 이렇게 했다가 훅 내리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화이팅. 네, 안양으로 부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안양으로. 아유, 좋습니다. 7175님 도넛 세트 드릴게요. 함께 작업하시면서 당 떨어질 때 맛있게 드세요. 5391님 사연입니다. 대구에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경주에서 혼자 일하는 신랑 석기수 씨 생일입니다. 오, 혼자 치킨집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신랑인데 같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알바생이 좀 꾸준하게 일해주면 좀 덜 힘들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신랑 화이팅. 일요일날 주은이랑 주혁이랑 같이 갈게요. 에이구 에이구, 오늘 생일인데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러느라고 함께 못하는군요. 석기수님 생일 저도 축하드려요. 주말에 가족이 모이면 일요일날 네 주은이랑 주혁이랑 같이 간다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두 교환권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구문서님, 한상윤님, 서유석의 가는 세월 신청곡 주셨습니다. 좋은 노래죠. 9983님, 양희은의 참 좋다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1887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 저는 어제부터 자유가 생겼어요. 두 달 가까이 올빼미 생활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게 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어제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빗소리와 현미 언니의 목소리 들으며 고추 꼭지 따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올해 고추 농사 지으신 거 이제 수확하고 꼭지 따고 참 좋습니다. 1887님 두 달 가까이 아이고 그 애들은 왜 이렇게 올빼미들일까요? 정말 다들 지켜보느라 애쓰셨습니다. 1887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1630님 사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네, 1630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미님 지금 부산엔 비가 오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린 비가 너무 반가워서 밖에 나가서 비를 흠뻑 맞고 싶네요. 비를 맞으며 깔깔 웃던 학창시절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이 비가 부산 지역에 무더위를 싹 씻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혜정입니다. 아, 지금 부산 쪽에 비가 내리고 있군요. 아니, 얼마나 가물었어요. 그쪽, 그쵸? 네, 부산 특히. 1630님. 제가 어떨 때는 정말 비가 막 쏟아지면 어렸을 때처럼 우산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막 웅덩이 물 막 일부러 철석철석 밟으면서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박혜정님, 친구들 생각나죠? 아이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네요. 부산. 8313님 사연입니다. 현미 누나, 여긴 강원도 영월인데요. 오, 영월. 오늘은 어머니의 96번째 생신을 맞아 전국 팔도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담양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완도 큰 누나, 제주도 작은 누나, 또 형, 동생들 만날 생각하니 기분이 날아갑니다. 저는 오전 일 끝나고 출발합니다 하시면서 하트도 쭉 보내주셨는데 아유 어머님 네 좋아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거네요. 영월에서 오호 담양으로 꽤 먼 거리일 텐데 차로 가실까요? 오, 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로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김복자님, 김연숙님, 485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청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 들려드릴 거고요. 유진호님께서는 허영란의 날개 청해 주셨네요. 좋아요. 이어드릴게요.

0: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조영순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장롱 면허를 드디어 활용하고 싶어서 남편과 운전 연습을 하러 영종도에 갔습니다. 영종도에 도착해서 한적한 곳이 있길래 본격적으로 운전을 했는데요. 옛말 틀린 것 없다고 얼마 안 가서 남편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1: 거기서 그렇게 핸들을 확 꺾으면 안 되지. 부드럽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 돌려, 지금. 잠깐, 스톱.
0: 지금 핸들을 너무 늦게 돌려서 옆에 박을 뻔했잖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건데 남편의 잔소리가 계속 될수록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1: 브레이크를 그렇게 갑자기 세게 확 밟지 말랬잖아. 몇 번을 말하냐. 진짜 답답하네. 이래가지고 운전하겠어?
0: 옆에서 남편이 잔소리를 할수록 운전이 더 안 됐고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 아유, 그냥 당신 내려. 차라리 나 혼자 운전하는 게 낫겠어.
0: 결국 그렇게 남편이 차에서 내린 후 저는 혼자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저 끝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저는 유턴을 하지 못하고 그만 직진하다가 도로로 접어들었고요. 그렇게 계속 직진을 하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만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어떡하지 하면서 핸들을 불끈 잡고 무조건 직진만 했답니다. 그렇게 직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영종대교를 타고 나왔고요.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조심조심 갓길에 차를 겨우 세웠는데요. 남편한테 연락을 하려고 봤더니 남편의 휴대폰이 떡하니 차 안에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남편이 있는 곳으로 혼자 운전해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에 112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로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행사가 있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천천히 유턴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112 전화를 끊고 낙담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기다리다 못해서 인적 드문 그곳에서 멀리까지 걸어 나와서 겨우겨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1: 도대체 지금 어디야? 도대체 차 몰고 어디까지 간 거야?
0: 결국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태우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와달라고 부탁했고요. 착한 친구 덕분에 우리 부부는 극적으로 톨게이트 갓길에서 상봉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 연습할 때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같이 타고 다니고요. 홧김에 절대로 혼자 몰지 마세요.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혜은이의 띠띠빵빵이었습니다. 아, 사연 들으시고 김은경님께서요. 운전 연습은 돈 주고 하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형님도 운전 연습하다가 화나서 내렸다네요. 크크. 아니 근데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정말 이건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좀 세게 훈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설점식님께서는 부부 상봉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크크. 5038님께서는요. 사연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나저나 그날 경험으로 운전이 확 늘었겠는데요. 아유, 황은숙님께서는 연수 잘 받으셔서 띠띠빵빵 시원히 달려보시길요. 운전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드라이브하면서 차 안에서의 혼자만의 공간도 참 좋아요. 어, 그렇군요.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혼자 운전해서 어디 가면

좋다고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던데 하, 참. 근데 참 요즘 자율주행 이게 나와서 좀 관심이 갑니다. 장영수님께서는

운전 가르칠 때는 좀 다정하게 인내심 갖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아유,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왜 운전, 이렇게 도로 주행 그런 분들이 더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끼리 뭘 가르쳐 줄 때 좀 나긋나긋하게 잔소리 덜하고 가르쳐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뭐 이건 좀 특히 운전 배우고 가르칠 땐 부부가 함께하면 자존심 상해서 싸울 때도 많던데요. 되도록 차라리 친구한테 배우거나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사연 주신 조영순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2751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주현미 씨 반갑습니다. 저는 장미농원에서 장미꽃을 이쁘게 다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입니다. 어? 저 기억해요. 장미농원. 아, 2751님. 아, 이렇게 제가 아,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미꽃을 다듬고 계시군요. 혹시 그곳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금광은의 빗속을 둘이서 2751님 신청곡이고요. 9133님께서는 둘 다섯의 밤배 신청해 주셨어요. 아, 좋아요. 같이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꽃길이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꽃길이
1: 베이글.com.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0: 스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주현미의 러브레터. 9055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려고 조직 검사하러 가는데요. 담담하게 가고 싶은데 울컥하네요. 왜 내 몸 하나 돌보지 않았는지 후회됩니다. 아무 일 없이 치료 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니, 너무 떨려요. 수술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9055님, 아, 그렇군요. 다음 주 화요일 수술. 아하, 무섭죠. 겁나고. 왜 안 그러겠어요. 제가요,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잘 수술 잘 받고 이겨내실 겁니다. 나중에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도 연락 좀 주세요. 힘들더라도 저도 그때그때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주 화요일이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5315님께서는 밭에서 농협으로 출하하려고 청양고추 따며 듣고 있어요. 많이 덥지 않아? 일하기 좋네요. 아, 그래요. 거기 그곳 지금 일하시는 그 밭이 그곳이 많이 안 덥다고요? 다행입니다. 아, 5315님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유현상의 고삐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입고 봄 잡을란데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일교 1차로에서 작업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안성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하면서 5km 정체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구창모의 방황 함께 들었습니다. 정윤석님, 황금숙님 신청곡이었어요. 0028님께서요. 현미님, 네, 내일은 영천시장 배에 파크 골프 대회 날입니다. 비가 와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달여간 땀 흘리며 연습한 우리 시민클럽 회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 또한 잠 설쳐가며 새벽 6시마다 매일 연습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빌어주세요. 이른 아침 해 뜨는 거 보며 연습한 시간들이 또 추억으로 남겠지요. 아, 네. 내일이요? 영천 시장배 파크골프 대회. 아, 저도 가서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요. 시민클럽 회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0028님. 근데 비가 내리는 건 좋은데 내일 대회 때는 좀 살짝 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면 방송에 소개해드리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주시면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계단이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윤석구 시인의 늙어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묻지 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윤석구 시인의 늙어가는 길 함께 했는데요. 아, 참. 아마 나이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 심정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바로 오늘의 시, 오늘 이 시 늙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어가는 길이 처음이어서 낯설고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아, 우현숙님께서 저도 늙어가는 길이 두렵네요. 어떻게 가야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고 두려운 게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우현숙님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오히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위로가 돼요. 이 중자님께서는요. 주현미 언니 시 낭송이 나의 이야기인 듯 가슴이 뜨겁게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유. 아, 이렇게 오늘 느낌 한 스푼 함께 나누면서 같은 마음이라는 거 확인하는 것만 해도 좀 두려움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3138님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님, 저는 주부 대학에 다니면서 예쁜 두 동생이 생겼답니다. 제가 칠순인데 오, 저를 축하해 준다고 벼르더니 카페에서 저에게 편지하고 케이크와 금일봉까지 주고 얼마나 정성 들여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지 평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였어요.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가슴이 뭉클해서 울 뻔했어요. 인생 헛살지 않았나 보다, 행복했고요. 이 감동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쁜 동생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찍어주신, 사연과 함께 이게 저 동생분들이 새로 생긴 동생분들이 찍어주신 이게 사진인가 봐요. 아유. 아, 좋습니다. 따뜻하네요. 3138님. 네. 이렇게 새로 생긴 예쁜 두 동생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들을 건데요. 김형준님, 0912님, 0796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훈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이 노래는 0803님 신청해 주셨고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는 한순이님, 3521님, 1705님 등 많은 분들 또 청해 주셨고, 이점옥님, 지네 때, 그리고 7453님께서는 수연의 높은 하늘아 청해 주셨어요. 아, 요즘 하늘 정말 높고 뭉게구름 예쁜데, 네, 노래 청해 주셨네요. 신청곡들 쭉 이어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574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오늘은 일이 없어서 서울에 복권 당첨 잘 된다고 소문난 곳으로 복권 사러 왔는데 아침부터 줄이 많아요. 복권 당첨되면 일 그만하고 싶어서요.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좋은 기운 불어넣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어디에요? 서울에 어디에 그 복권 잘 당첨이 된대요? 네.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줄이 길다고 하셨는데, 네. 번호 같은 건, 네. 아무튼, 꼭 그 결과, 좋은 결과, 복권 당첨 되시기 바랍니다. 7574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혜경님께서는요, 저는 지금 마트에 가려고 꽃단장 중입니다. 딴 사람들은 마트 갈 때 그냥 편하게 가지만 저는 마트나 백화점 갈 때는 더 꾸미고 갑니다. 크크크. 딱히 꾸미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크크크. 이쁘게 꾸미고 가면 기분 전환도 돼요. 아, 좋아요. 이혜경님. 나를 꾸민다는 게 아주 아주 좋은 그런 그 행위래잖아요. 꾸민 만큼 타인에게 나는 이만큼의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그런 의미도 있고 좋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꾸몄을까. 이혜경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482님께서는요. 저는 단체 급식 일하면서 2,000명이 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정혜순이고요. 매일 전쟁 같은 날들을 지냅니다. 일도 힘들지만 요즘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다가오는 9월엔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만 바랍니다 하셨어요. 와우, 단체 급식 2,000명이 넘는 우후, 1482님, 정혜수님, 근데 정말 규모가 너무 엄청난데요? 아하, 다 손발이 맞아야 되고 할 텐데, 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지난 말씀처럼,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212님께서는요, 오늘은 딸과 함께

함께 제주도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와우, 바닷가요? 딸이랑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네요. 딸이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키우느라 이런 여유를 느낄 틈도 없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바닷가에 지금 제주도 어느 바닷가인지요. 파도 소리도 듣고 네 바닷물 속 바다 물 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지. 네 3212님 좋은 시간 따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세요. 수면 건강 식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344님 신청곡 주셨어요. 박서진의 지나야 그리고 2146님 송대관의 유행가 신청해 주셨네요.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와 드라마를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장군의 아들이어서 화제가 됐던 가수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이현 씨입니다. 이현 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으로 군번 1번의 주인공인 이형근 장군으로 1970년대엔 육군 제2사단장이었고 훗날 합동참모총장까지 지냈는데요. 영국 유학을 다녀왔던 이현 씨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한 다음 당시 최고의 히트메이커였던 작곡가 박춘석과 손잡고 1970년 4월 데뷔곡 내 사랑 지금 어디를 발표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남성미 넘치는 가수들이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 귀여운 외모에 소년 같은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가수가 바로 이현 씨인데요. 장군의 아들로 화제가 됐던 이현 씨는 데뷔 첫 해에 TBC 방송가요대상 남자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고요. 이별이 주고 간 아픔, 잊지 마, 잘 있어요까지 히트하면서 1973년에는 10대 가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현 씨는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또 영화 배우로 활동하면서 1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요. 동시에 하이틴 영화 3편을 촬영할 만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며 최고의 스타로 각광받았는데요. 그러다 1975년 이현 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입대를 결정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육군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엔 가수에서 은퇴하고 새롭게 전공을 바꿔서 공부한 다음 기업인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다 약 40년 만인 2014년 7월 KBS 콘서트 7080에서 복귀 무대를 가지고 가요 무대에서도 예전의 노래들을 다시 들려주어서 많은 팬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했는데요. 오늘은 가수 이현 씨의 노래 중에서 1971년 박춘석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이별이 주고 간 슬픔을 만나볼 거예요. 이 노래는 이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아름다운 청춘의 주제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이현 씨의 이별이 주고 간 슬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주현미의 러브레터. 4511님께서요, 여기는 전북 임실입니다. 지금 창밖엔 비가 조용조용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참깨 수확하느라 힘들어서 몸살이 났거든요.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어요 하시면서 하트를 이쁘게 주르륵 보내주셨는데, 저도 왠지 밖에서 비가 조용조용 예쁘게 내리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살 나셨다니 4511님, 오늘 정말 푹 쉬셔야 됩니다.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강청하님께서는요, 거제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 중이에요. 지난번에 비 피해 입은 곳이 아직 복구 안 된 곳이 많은데 더 큰 피해가 없고 가뭄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에만 내리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거제도요. 같은 비래도 어디에 내리면 그게 단비가 되고 어디에 내리면, 그쵸? 이렇게 또 환영받지 못하는 비가 돼요. 강청하님, 소식 감사합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8월 28일 금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강진의 달도 밝은데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남은 시간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립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여의하류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반대 일산 방면 양화대교 2차로에서 공사합니다. 한남대교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일교 1차로에서 작업하고 상계교 1차로에서도 공사합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산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밀리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짧게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 하실래요?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060님이 주셨습니다. 집학 따라 안대 샀는데 밤에 두 번 깨던 거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꿀잠 자고 인사드립니다. 안대 괜찮죠? 눈앞이 캄캄하면 잡생각도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붓기와 탄력 이슈로 안대의 자국이 남고 놀림은 받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 잠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귀마개까지 하시면은 예, 누가 어버가도 모를 거예요. 예,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아, 오늘 좋은 꿀템 많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B1A4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잘 자요. 굿나잇.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금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안대하고 주무시는, 경우 케이스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안대에다가 귀마개까지 하고 자면, 6~7시간을 자더라도, 예, 꿀잠 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그게 없으면 잠을 또 못 잡니다. 이게 또 의지하면, 또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장단이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고, KTX 입석에서 안대 낀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비싸 보이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안대. 그 안대가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항공사에서 준 거로 계속 번갈아 쓰거든요. 근데 그쪽 항공사에서 준 게 가장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제가 쓰고 한번 저 보여드렸는데, 어제 잘 때도 그거 하고 잤었어요. 예. 아, 우리 저 3500번님 주셨고, 아, 부산에 비가 퍼붓네요. 라고. 9236님, 예. 오늘 저 끝나고 제주도 가는데, 예. 디제잉으로 가는데, 예. 비가 온다니 걱정이네요. 걱정이에요, 예. 자, 아, 부산은 또 폭우, 예. 또 서보람님도 보내주셨고. 아, 오늘 금요일은요, 예.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의 동반자 금동이.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나와주셨는데, 요새 살을 좀 많이 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살 뺀 만큼 인기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민기 씨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와, 예, 키워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요, 살과 인기에 같이 빠지고 있는 전민기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뭐...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쇼리 실라.

0: 자, 미국의 가수인데 이름이 이름이 지자예요. 지자. 지자는 골라도 이 사람을 골랐냐. 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자가 아니고 지자.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이야, 이거는 진짜 1000% 맞는 얘기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방아방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0: 2874님이 주셨는데 네. 전민기 씨 인별그램 마지막 게시물이 작년 9월 24일 의적단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업데이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1: 아니 이제 또 명성이랑 새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때가 네. 이제 저의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0: 그게 벌써 1년 된 거야?
1: 오래됐다.
0: 와, 나 한 6개월 된 줄 알았는데.
1: 형, 시간 너무 빨라요.
0: 야, 그때 내가 우리가 살려놨는데.
1: 네. 아니 그때 제가
0: 돌아가기겠다고 딸람 썼다가.
1: 그런 얘기 하지 마.
0: 작살나고. 아이고 참.
1: 아 정말.
0: 공부 좀 하죠, 공부 좀.
1: 예. 네, 맞습니다.
0: 예예. 예. 네. 좀 업데이트 하시고 좀 살을 좀 빼고 있죠.
1: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아니 이게 너무 이제 예. 몸이 노쇠화가 와가지고 네, 막 네. 배둘레 너무 이렇게 하고 예. 런닝을 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또 막 입맛이 예, 예. 돋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더 찌길래 요새 예. 좀 가혹하게 다이어트를 좀 하고
0: 저도
1: 있습니다.
0: 저도 지금 얼굴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 탄수화물량을 반으로 줄였어요.
1: 그래요?
0: 예, 고기양을 반으로 늘리고.
1: 아, 그럼 예. 똑같은 거죠.
0: 맞아요. 예. 예.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 근데 뭐 얼굴 그 정도도 괜찮으세요?
0: 네, 네. 예. 어차피 50 넘어가면 예. 얼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 한번 만나보세요.
1: 언제 그 의미를 언제는 남자, 찾으셨었어요.
0: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이 넘어가면 네. 얼굴이 뭐 누구나 뭐 잘생기나 못생기나.
1: 아니 그러니까 얼굴의 의미는 언제 가장 두셨었냐고.
0: 의미는 20, 30대가 네. 가장 중요하고.
1: 더 썼어요?
0: 네, 중요하고. 예, 50이 넘어가면 거기서 네. 거기입니다. 남자는.
1: 좋습니다.
0: 그냥 제 생각이에요.
1: 네.
0: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빅보드 차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웃음으로 풀어내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무한도전 레전드 시리즈죠. 화가 많고 늘 피곤해하는 박 차장. 이런 분들이 꼭 주변에 있을 것 같아서 더 사랑받았고.
0: 아니 근데 오늘 저 네.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아니 그렇게 하지 네. 마세요. 그런 거 진짜 고마워요.
1: 그러면 이게 다음 거 넘어가도 되긴 돼요. 시간이.
0: 예. 어 그러면 저기 할 게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준비된 건 하세요. 예.
1: 이 박명수 씨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무한상사가 2026년 버전으로 돌아온다는 예, 아주 반가운 예. 소식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무한상사 하와수 네버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예, 예. 관련 차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대본 연습하는데 한 번 다 읽는데 3시간 반이 걸리네요.
1: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0: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 것만 외우면 되니까. 제가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저 죄송한데 저 예. 제 분량 좀 줄여주세요. 아니 박명수 씨 다른 사람들은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들이 이해할 때 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 그냥 빼셔도 돼요. 빼셔도 돼요. 왜냐면 피해드리기 싫어요. 예.
1: 외우는 게 싫어서.
0: 외우는 게 싫어서가 잘 못하니까.
1: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차트는 살아남기 위해 직장인 거짓말 베스트 5.
0: 좋아. 이거 좋다.
1: 그러니까 왜 살아남기에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뭐 저도 가끔 이제 형님한테 이런 것들을 또 하긴 하는데 네. 박명수 씨도 이런 말 한 적 있죠. 수뇌부 고관직 앞에선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꿀꺽 삼킨다.
0: 아, 그럼요.

0: 예. 근데 마이크 앞에서 잘하시잖아요. 그분들 안 들으실 거 알고 하시는 거죠?
1: 협박이죠.
0: 협박.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얀 거짓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밀대 걸레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이 밀대 걸레 세트 받으시면은 네. 청소기 안 들려도 돼. 쭉쭉 밀면 네. 머리카락이 다 들어와.
0: 그런 거 좋아하시죠?
1: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게.
0: 자, 이제 순위 없이 만나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첫 번째. 아,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때 많잖아요.
1: 어떻게 저기 내가 저 술 먹고 좀 실언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
0: 아유, 괜찮아요 형님. 괜찮죠. 당연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뭐 이런 거죠.
0: 네. 예, 예. 자, 직장 상사가 일을 많이 시킬 때 혹은 아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 하는 예. 거짓말인데 예, 예. 하기 싫지만 이게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니 박 대리 그 업무인데 바쁘다고 해서 이것까지 민기 씨가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바로 아,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1: 안
0: 점심도
1: 괜찮지.
0: 못 먹고 해야 할 일 잔뜩 쌓여있는데 예. 일단 괜찮다고 나와 타인을 모두 속이는 그런 거짓말.
1: 예, 예. 그래서 아니, 식사 못해도 괜찮겠어? 아니 저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아, 그래도 같이 해. 잠깐 뭐 아니 하고 괜찮습니다. 아,
0: 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1: 괜찮습니다. 예, 예.
0: 저 아침 늦게 먹었습니다.
1: 예, 배가 예. 막 꼬르륵꼬르륵 그러는데.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괜찮습니다는 정말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겠다는 뜻에 가깝고 누군가 괜찮습니다 외친다면 짠하게 봐주시길. 근데 저는 명수 형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0: 그게 예, 좋아. 예, 예. 오히려 솔직한 거 좋아.
1: 저 솔직하게 합니다.
0: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할 때 이 선배가 돼 보니까 후배 솔직히 안 괜찮은 거 아는데 그만 하는 거 우리도 알잖아.
1: 우리도 해봤으니까.
0: 예. 근데 그때 뉘앙스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 전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괜찮다고 할 때는 나 자신을 속여야 돼요. 진짜 괜찮은 것처럼 해야 선배도 아, 얘가 괜찮구나. 안 괜찮은데 열심히 하는구나. 아, 뭐 괜찮아요. 이와는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많은 얘기예요.
0: 그래서
1: 예.
0: 양민님이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지만 웃고 있어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1: 그럼요.
0: 나 연기자 해야 하나 싶어요. 예. 이병우님께서는 이 괜찮습니다 앞에 괄호로 안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렇죠.
1: 예, 예. 맞아요. 예. 예. 뭐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치 보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0: 그럼요.
1: 예.
0: 아니,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걸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그렇죠. 때문에 돌고 예. 도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한 번 또 이렇게 하면 선배가 예뻐하면 나 좋은 거예요. 예.
1: 그리고 예, 예전처럼 위에 있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 위에 있는 CEO들도 눈치 봅니다.
0: 당연하죠.
1: 예, 예, 예. 예. 그럼요. 예.
0: 누구 눈치 제일 많이 보세요? 이 여기서.
1: 저요?
0: 예.
1: KBS 안에서요?
0: 예.
1: 없어요. 예, 여기 저 우리 앞에 계시는 청년 경찰 선생님. 예. 문 안 열어줄까 봐.
0: 그분께
1: 예.
0: 꼭 부탁하는 목소리가 안에서
1: 예.
0: 들립니다.
1: 예, 예, 예. 예. 예.
0: 자, 다음 거 봐볼까요?
1: 예, 좋아요.
0: 자, 두 번째. 거의 다 했습니다. 혹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었는 친구한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1: 그거는 저 예능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다 육삼피 보여요. 육삼피 보여요.
0: 아, 저 박명수 씨 왜? 아, 어디세요? 아, 이렇게.
1: 저 마포대교, 마포대교, 마포대교.
0: 아, 지금 다른 출연자 다 와서 기다리시는데.
1: 다 왔어요. 육삼피 돌아. 예.
0: 빨리 와주세요.
1: 완전 거짓말이지.
0: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 잠실에 있으면서 육삼피 때 보인다고.
0: 그거는 너무 심한 거짓말 아니에요?
1: 아, 그렇게도 해요. 예.
0: 그건 거의 한 40분짜리인데.
1: 아, 맞아요. 예. 예, 그렇게도 해요. 예.
0: 그래서 일의 절반도 다 못 끝냈지만 직장 상사가 야, 아직 멀었냐? 닥달할 때 하는 임시방편형 거짓말. 사실 시간을 아주 조금 벌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지만 이제 막 파일을 열어놓은 정도일 수 있고요. 회사에서 말하는 거의의 범위는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말 한 순간부터 갑자기 손이 빨라지고 막 이제 뭐 딱딱딱 타닥타닥 이 타자 소리 마우스 소리 이제 들리게 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는 지각했을 때 하는 단골 거짓말. 뭐 늦잠 자서 차 막혀서 버스나 지하철 놓쳐서 이유는 무궁무진하지만 일단 거의 다 왔단 말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거. 이때 일부러 약간 거친 숨 몰아쉬면서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 거짓말 거의 다 왔다고 거짓말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까지 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1: 많이 봤어요.
0: 이게 하도 하다 이제 더 미안하니까 그 깊이가 깊어져 거짓말에. 그래서 뭐 접촉사고 났다. 뭐 버스가 탔는데 하필 또 고장이 났다. 뭐 별의별의 거짓말이 다 나와요.
1: 뭐 자유로운데 뭐 아침 시간에 막힌다고 그럼 일찍 나오지 그랬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0: 아니 아침 시간에 막힌

0: 있는 거 누가 몰라요.
1: 그럼 좀 일찍 일어나지 그랬냐?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0: 맞아요. 예,
1: 예. 옥목교 사거리인데요. 예. 너무 맥히네요. 거의 매일 맥혀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일찍 나오지 그랬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0: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 예. 예.
1: 아, 잠을 맞습니다. 못 자서 그럼 뭐, 누군 예. 자냐? 그렇게 맞아요. 거꾸로.
0: 제가 이제 박명수 씨 좀 존경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네. 절대 늦는 걸 본 적이 없고.
1: 저는 저 라디오는 늦은 적이 딱 한 번 수에 터졌을 때.
0: 어디 가나 늘 예. 미리 앉아 있고.
1: 미리 앉아 있어요.
0: 참 그런 건 대단해. 아니면 두 시간 먼저 가서 차에서 한숨 주무시고.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방송 잘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0: 자서 그런가.
1: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봐요.
0: 진이 빠져서.
1: 예, 예. 방송이 늘질 않아요 지금. 예.
0: 예. 임지선님이 이것도 있대요.
1: 뭐요?
0: 네, 확인해 볼게요. 아, 사실 맞아, 확인할 맞아. 생각이 하나도 없다.
1: 아 맞아 맞아 예예 예. 예, 예.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있다. 확인 중입니다.
0: 확인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1: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맞아 맞아.
1: 띠리리리리. 잠깐만 기다려. 확인 중입니다. 띠리리리리.
0: 맞아.
1: 예 예.
0: 김명선님이 맥을 짚으셨어. 거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아예 시작을 안 한 거래요.
1: 맞아 맞아 맞아. 예.
0: 거의는 하여튼 거의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런 것도 있잖아. 저 오전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해주면 되잖아.
0: 맞아.
1: 근데 자기도 이제 뭐 바빠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예. 뭐 오후로 또 미뤄도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예,
1: 예. 예. 뭐 자기 일이 아니면은 이게 또 그렇게 빨리 또 순번이 오지 않아요. 예.
0: 그래도 여러분은 이런 일을 미룰 수라도 있지. 사실 방송은 거의라는 게 없어요. 시간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1: 방송은 큰일 나죠.
0: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아, 이거 나도 많이 하는 건데. 선배님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1: 오.
0: 예, 약간 칭찬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거짓말.
1: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러지. 비타민 먹어서 이렇게 좋아지나? 약 먹어서 그런가? 이상하네. 요새 예. 러닝해서 그렇구나.
0: 맞아요.
1: 아, 그런가 보다. 땀 빼서 예. 그런가 보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 속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던진 아부성 발언. 이 직장 상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선의의 거짓말이죠.
1: 부장님, 저 넥타이 명품이죠? 애를 그거죠?
0: 아닌데, 이거 그냥 와. 집 앞에서 산 건데.
1: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매칭을 잘하셨어요?
0: 그래 보여?
1: 예, 예, 예. 기분은 좋아.
0: 좋아지지.
1: 기분은 좋아. 예. 칭찬은 좋아. 칭찬 많이 할수록 좋아.
0: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좋아하는 칭찬이 따로 있습니다.
1: 예, 예.
0: 뭐 예를 들어서 명수 형님한테 뭐 오늘 피부 좋으세요. 이거 별로 안 먹혀요.
1: 아, 그거 괜찮은데 잘생겼어요, 그거. 아,
0: 그렇지, 뭐 그런 거.
1: 거짓말하고 있네, 씨. 네. 그럼 말을 못해요. 아, 미안합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우리 명수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0: 옷에 대한 칭찬.
1: 아.
0: 그리고 예. 하나는 최근에 나온 콘텐츠 재밌었다는 칭찬.
1: 예, 그럼요.
0: 그
1: 예.
0: 댓글의 반응이 예. 너무 좋다는 칭찬. 네, 네, 네. 이런 것들이죠.
1: 그런 거는 뭐.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전민기 씨가 또 뭐 와이프 때문에 먹고 살지만
0: 그건 무슨 전... 아니 와이프 때문에 먹고 살다니요.
1: 뭐 아닙니까?
0: 없는 말은 아니에요.
1: 예. 네. 아니 뭐 농담으로 그런 거지만
0: 없는 말은 아닙니다.
1: 같이 했던 네. 프로그램이 너무 반응이 좋더라.
0: 네.
1: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기분이 가장 좋죠.
0: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거기에 예. 저는 그래도 팩트가 어느 정도 탑재가 된 상태로 해요.
1: 네, 네.
0: 정말 아닌 것 같을 때 하면은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그 네. 진심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직장 상사 기분이 좋으면 솔직히 회사 분위기도 좋아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의 무탈한 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넥타이 별로 안 예뻐도 부장님 오늘 넥타이 컬러 굿입니다. 이건 뭐 왜냐면 또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헤어스타일이 별로여도 팀장님 머리 하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매번 칭찬은 갈구하는 그 눈빛 공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 맞아요.
0: 왜 칭찬 안 해줘?
1: 예.
0: 예,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아주 적정량을 적재적소에 꽂아 넣는 것도 실력입니다.
1: 그런 건 어때? 좀 다른 얘기일 예. 수는 있는데 예.
0: 어떤 얘기요?
1: 부장님이 방구 꼈는데 차장님이랑 더 친하니까 차장님 방구 꼈어요?
0: 아 넘기는 거야?
1: 예, 예, 그런 거, 예.
0: 아니면 제가 꼈다고 하는 건 어때요?
1: 예, 예.
0: 제가 꼈다고
1: 제가 꼈습니다. 예.
0: 네. 좋습니다.
1: 그런 거 KBS 우리 저 서스라피드 그런 거 있지 않나? 차 사무실에 있다가 냄새 나면 너 방귀였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있어. 직장인들이 있어.
0: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1: 모른 채 어떻게 넘어가?
0: 그런 거.
1: 예. 예. 그 사람 냄새인데.
0: 예. 이거 이동철 님, 부장님께 잘 생겼다고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1: 근데 거짓말인데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아, 곰도 춤추게 한다니까요. 예.
0: 칭찬은 좋아요, 진짜.
1: 예, 예. 곰이 막 나한테 뛰어오면 피하지 말고 예. 잘 뛴다. 박수 쳐주면 살려줘요.
0: 그치.
1: 살려줘요.
0: 2562님이 네. 부장님 아재 개그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하얀 거짓말 많이 합니다.

0: 그런 예. 거는 재밌다 해줘야지.
1: 그리고 이제 김혜정님은 부장님이 최근에 살이 많이 찌셨는데 귀여운 푸우상이라고 말해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살이 쪘는데 뭐 날씬해 보이세요. 이건 안 먹힌다는 거죠.
0: 그치, 예. 그거는 먹이는 거죠.
1: 맞아요.
0: 먹이는 거죠. 예.
1: 백용기님이 방귀 냄새 좋다고 칭찬하면요. 예. 이건 좋아하실까요?
0: 꿀방귀라고.
1: 방귀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죠?
0: 부장님 꿀방귀예요. 꿀방귀. 예,
1: 이건 좀 별로 아닌가.
0: 예, 예.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예. 그 정도로. 까지 맞추면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네. 다니지 마세요.
1: 네.
0: 그 방귀 냄새 맡고 싶으면 오늘 오세요. 해드릴게요. 제가. 예.
1: 저는 솔직히 가끔 맡긴 해요. 근데
0: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1: 제가 넘어갈 때가
0: 예.
1: 있어요.
0: 아, 요새 나이 먹고 왜 그러지?
1: 근데 저도 잘
0: 나가 30번도 되더라고요 이제.
1: 와. 예, 30 연타로.
0: 예예. 예. 정준하가 자꾸 약 올려서 그러지. 일부러 예. 정준하한테 일부러 그렇게 해요. 예예. 예.
1: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끼시더만.
0: 넘어갑시다 예. 이제.
1: 네, 그다음
0: 이제
1: 뭐
0: 선을 넘. 저는 방귀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1: 방귀의 선이란 건 어떤 거예요?
0: 너무 심하거나 너무 심한 스멜이 날 경우에는 분위기가 네. 흐려요.
1: 그게 근데 조절이 돼요?
0: 되죠.
1: 아, 안에서 그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예. 다르구나.
0: 소리방구.
1: 소리방구 예, 위주로.
0: 소방 위주로 가지.
1: 소방 위주로.
0: 예예예. 예, 예. 냄방 안 가요.
1: 진짜 대단한
0: 냄새만 거 안 돼요. 예,
1: 분위기를 해치는 방귀는 나는 끼지 않는다.
0: 그렇죠.
1: 오늘 또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0: 예. 기사 그것까지 쓰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것까지 쓰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네 번째.
0: 기자님들 고마워.
1: 고마워.
0: 예.
1: 자 네 번째. 아, 야, 나 진짜 이번에 그만둘 거야.
0: 아, 이건 안 돼.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1: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아무리 친구여도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네, 네.
0: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나 그런 얘기는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1: 아, 아시겠죠?
0: 나 관둘 거야. 나 관둘 거야. 예, 나 때려칠 거야.
1: 나 들어본 것 같은데 형님한테.
0: 미안합니다. 진짜 가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1: 아, 진심이었어요.
0: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줘가지고.
1: 아, 그만해. 뭘 맨날 적게 준대. 예,
0: 건들려고 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당장 그만두면 갈 곳이 없어요.
0: 없어, 없어.
1: 다음 달 카드값이 나를 또 압박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푸념을 늘어놓을 때 등장한 단골 멘트고
0: 예, 예.
1: 직장인은 모두 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회사 때려치우던가 해야지 자매 품으로 대출금 갚을 때까지만 다닌다. 애들 학자금 받을 때까지만 다닌다. 딸내미 시집 갈 때까지만 아이고야. 다닌다 등등인데
0: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인 게
1: 예.
0: 시집 갈 때까지만 다닌다 있잖아요.
1: 네.
0: 시집하면 돈 더 들어요.
1: 그래요.
0: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예, 준비를 하고 간둬야죠.
1: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요즘에는 또 아이들 늦게 낳아서
0: 네.
1: 시집 갈 때까지 다닌다면 정년까지 다니는 것도
0: 그렇죠,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맞아요. 예. 예.
1: 아, 근데 이게 뭐 가끔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입버릇처럼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누군가의 푸념이나 부정적인 얘기는 듣기가 싫더라고.
0: 아, 듣기가 싫어.
1: 생산적인 얘기고 재밌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0: 맞아요.
1: 늘 고민 얘기하고 힘들다는 얘기하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인생은 다 힘든 거야. 견디면서 사는 거지. 이런 말이 막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0: 제가
1: 저는요.
0: 이제 그 뭐 많은 어록들이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나 뭐 예전에 분들이 했던 많은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자꾸 트렌드에 바뀝니다. 예.
1: 맞죠.
0: 바뀌어요.
1: 바뀌어, 트렌드
0: 뭐
1: 바뀌어.
0: 중꺾음화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저 그게 제 요새 사람 바뀌었어요.
1: 어떻게 바뀌었어요?
0: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 아니,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너가 승리할 수 있다.
1: 아니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0: 게 리얼입니다. 예.
1: 그 높은 산 이번에 올라가시는 거 보고
0: 아틀라스 산맥이요.
1: 저는 좀 다시 봤어요. 난 당연히
0: 트루카.
1: 중간에 드러눕고 또 제작진한테 투정 부리고 할 줄 알았는데 군소리 안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0: 제가 안 하면
1: 제일 솔선수범해.
0: 제가 안 하면 저보다 저 딸벌되는 스태프들 머리 여성 우리 저 스태프들이
1: 그래
0: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맞아.
0: 이를 악물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예.
1: 잘하셨어요.
0: 잘했죠.
1: 자 다섯 번째 빨리 해볼게요.
0: 시청률이 빠졌던데 중간에 아유. 포기했으면 시청률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1: 예. 그런 것도 필요.
0: 마지막 있는데. 하나 가겠습니다. 예.
1: 저 선약 있습니다. 퇴근 후 갑자기 맥주 한잔 하자는 직장 상사.
0: 맥 확 빠지지.
1: 예. 자매품으로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병문안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친구한테도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오늘 뭐. 명성이랑 밥 먹기로 했어. 아니면 생방 있어. 방송 있어. 뭐 등등등.
0: 그 민기 씨는 맥주 한잔 하자고 얼마 전에 한번 했더니 애기 봐야 된다고.
1: 그건 팩트예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다 좋은데
0: 네.
1: 전날이라도 좀 귀뜸해 주시면 좋잖아.
0: 저희 전날은 없어요. 하루 사는 인생이 때문에.
1: 6시 전날이... 전화해서 6시 반까지 오라고 하면 저도 가정이 있는데.
0: 6시 20분에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1: 아,
0: 10분만에 뒤오라고.

0: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예, 연락 예. 꼭 주세요.
1: 선약 있습니다. 맥 확 빠지죠. 근데 있는데 어떻게? 근데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0: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약속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럼 얘기해야죠. 있는 그대로 제가 이런 이런 이유로 예. 선약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가고 싶지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약속이 있는대로 하면은 좀 이렇게 건망져 보이니까 제가 맞죠. 어머님하고 오늘 뭘 하려고 지금 약속을 해놔서 제가 안 가게 되면 좀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야죠.
0: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1: 그렇죠.
0: 해라.
1: 좀 해야 그래.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약속이 있는데요.
0: 알겠습니다.
1: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한테 하는 얘기야.
0: 죄송합니다.
1: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예지입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9: 코디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와. 저희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네. 뭐 어떤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00% 웃음입니다. 예, 웃음.
0: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1: 아니,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 중에 조금의 이해했어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예,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정 많이 힘드셨으면 네.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네. 고통을 잘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는
0: 겁니다. 요새는 또 고통에 꽂혀 예, 있구나요.
1: 예. 아, 전 그 고통.
0: 아, 이번에 또 고통 극복해가지고
1: 매사에 고통이에요. 예,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0: 알겠어요.
1: 그 고통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0: 알겠어요.
1: 너무 괴로워 다들. 말 틀려?
0: 맞아.
1: 다게요. 그건
0: 삶은
1: 예
0: 고통을 견디는 자의 것이다.
1: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자가 예. 결국 승리한다.
0: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문자 이거 좀 소개해도 돼요?
1: 안 돼요.
0: 안 돼요?
1: 제 얘기만 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병훈 님이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아, 나도 이거 진짜 많이 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건 솔직히 90%는 거짓말입니다.
1: 근데 저는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기회가 있을 때 먹자는 얘기지. 거칠어도 먹기 싫은데 밥을 먹자고 한 건 아니고.
0: 하긴 먹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한다.
1: 먹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렇게도 얘기 안 하죠. 예. 밥 한번 먹자. 그거는 진짜 밥 한번 우연찮게 먹게 된다면 먹으면서 예를 들면 상가집에서 만나더라도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것도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0: 그때 먹는 것도 먹는 거니까.
1: 그럼 밥 친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0: 맞아, 예. 맞아.
1: 그거는 나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예.
0: 윤정우님이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두 분 원빈이랑 강동원 같아요. 네, 라고. 예. 누가 원빈이죠? 형 할래요? 강동원 할래?
1: 웃기지만 이거예요.
0: 난 그럼 강동원.
1: 강동원이요. 아. 웃기지만.
0: 아, 이런 거 기분이 좋네. 예, 예. 거짓말인 거 알지만.
1: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0: 김현수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다 거짓말이래. 어떠세요? 좋은
1: 그렇지,
0: 아침.
1: 그렇지. 나올 때부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거야. 출근하는 길 자체가.
0: 맞습니다.
1: 그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0: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동철 님이 무한상사 지드래곤 편 잼났는데 무한상사 하와수 네버다이에도 GD 나오면 좋겠다.
1: GD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GD가 나오겠어요?
0: 그거 모르는 일이죠, 근데.
1: 안 나와요, 여러분.
0: 나와, 나와.
1: GD가 왜 나옵니까, 거기를.
0: 알겠습니다.
1: GD 입장을, 여러분 GD 입장이 돼보세요. 다 가졌잖아요. 거기로 왜 나갑니까? 예?
0: 아, 형 보고 나갈 수 있어요.
1: 아니에요, 안 나와요. 예.
0: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1: 그래요?
0: 0326님이 지난 주말 빅뱅 콘서트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우리 박명수 형님 또 다녀오셨잖아요.
1: 예, GD가 또 이렇겠죠. 초대를 해줘서.
0: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 그룹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에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올타임 레전드 그룹 빅뱅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제가 저 오늘 제주도에 DJ인 가지만 예, 거기서도 GD의 노래 빅뱅 노래가 세 곡이 있어요. 빅뱅 무슨 못 먹고 살아요 진짜.
0: 아, 예전에 저 형님이랑 한번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노래 나오면 흥이 도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1: 일단 삐딱하게도 무조건 나가야 돼요. 리믹스 버전으로.
0: 아니 그때 왜 5, 60대 분들도 우리 행사장에 있었잖아요. 그 노래 나오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1: 그럼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니까 감성어들 보잖아요. 전 이 단어가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독보적이다. 감동이다. 진심. 화제 기대. 그러니까 빅뱅이 2026년 8월 19일 이것도 놀라워 데뷔 20주년 맞아서 신곡 빅을 발표하고 월드투어를 시작했잖아요. 2022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신곡이죠. GD가 또 작사 작곡에 참여한 하이 에너지 힙합 장르의 곡인데요.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잠실 석촌호수에서는 빅뱅이 20주년 기념하는 대형 응원봉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를 했고요. 서울이 온통 빅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팬들을 위한 무료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1: 잘했어.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돕니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총 33회에 걸쳐서 데뷔 20주년 월드투어 XX 코스모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고향 말고 또 다른 나라나 어디 콘서트 초대받은 거 있어요?
1: 초대를 해준다고 너 좀 가겠니? 상식적으로
0: 못 가요.
1: 하나만 하는 얘기를 뭐로 하니?
0: 궁금해서.
1: 네 돈 들여서 가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0: 그래,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이 고향 콘서트 이후 GD 미담이 확산 중인데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투어 공연에 독립 유공자 후손들과 6.25 참전 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교정 공무원들 GD 사비로 초청을 했다고.
1: 그 사실
0: 합니다.
1: 그 너무 너무 잘한 일이고, 예, 맞아요. 저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0: 네.
1: 뭐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할 부분 존경할 부분이고.
0: 맞습니다.
1: 실제로 연예인들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사비로 해요.
0: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요새는 다 사비로 하더라고요.
1: GD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번 해도.
0: 그래도 남지 않을까? 돈 많이 버는데.
1: 그런 식으로 얘기 그런 식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베푼다는 얘기죠.
0: 맞아요, 맞아요.
1: 연예인들 오고 싶어하면 다 초대해주고.
0: 그러니까 지난 23일에는 감독님 무대에서 떨어질까봐 챙겨드린 GD 미담이란 글과 함께 영상이 올랐는데 영상 보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 각도 잡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걸 본 GD가 손을 뻗어서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해당 무대가 한 2m 높이였기 때문에
1: 큰일 나죠.
0: GD가 그거 이렇게 안 했으면은 혹시도 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1: 특히 저 카메라 감독님들은 이제 그 뒤로 뒷걸음 치면서 이제 앞으로 아티스트가 나오면 찍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화면으로 다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또 뭐 그동안에 어떤 경륜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GD도 워낙 큰 무대를 해보니까 그 딱 보면 알겠죠.
0: 맞습니다. 이 데뷔 20주년 맞아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너튜브 채널 뜬뜬의 컨텐츠 핑계고에 출연했습니다.
1: 아, 정말 할명수 쉬고 있을 때 해가지고
0: 할명수 나왔으면 좋았는데
1: 우리가 빼먹어야 되는데 또 뺏겼네.
0: 자, 여기서 한 크리에이터가 혼자 리센네 거제 야호를 여러 인물의 성대모사로 따라한 영상을 언급했는데 그중 GD도 있었는데 이거 진짜 웃겨요. GD는 저는 웃기면 좋아한다. 저를 희화해도 그냥 웃기면 좋다. 근데 이 영상 웃긴데 기분이 썩 이라면서 차마 좋아요를 누르지 못한 속내를 전했습니다. 이 해당 컨텐츠 공개 후에 GD가 결국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또 엄청 퍼져나가고 있어요.
1: 제가 GD랑 아주 친하진 않습니다. 뭐 매일 통하고 이런 사이 아니지만 웃기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떼굴떼굴 굴어요. 떼굴떼굴 무한도전 할 때도
0: 맞아.
1: 비방용으로 제가 욕도 심하게 했거든요. 네. 막 자지러져요 진짜.
0: 좋아해, 네, 좋아해.
1: 너무 좋아요.
0: 그 보면 그래서 이런데 좀 잘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네.
1: 네. 자, 그래서 GD가 샤라우트한 거제 야호 영상의 주인공을 특별히 좀 응? 모셨어요. 응. 지금 전화 연결 됐나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저는 지드래곤과 동갑인 88년생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동갑이네.
1: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요? 예?
6: 네.
1: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6: 네, 뭐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그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로 해서 그 살만해요?
6: 아, 이거 말고도 유튜브 편집 일도 하고 있고요.
1: 예, 예.
6: 네.
1: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저희 라디오 쇼를 통해서 스타가 된 분 맞죠?
6: 네, 방송 라디오 쇼 많이 했었습니다. 성대모사.
1: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스타 된 거 맞잖아요.
6: 아, 예, 네, 당연하죠.
1: 그죠?
0: 아니면 네.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1: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6: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네. 그, GD가 28명의 인물 중에 나만 놀린 거 같더라 항의를 했거든요. GD만 네. 놀린 거 맞습니까?
6: 아, 이거 의도치 않았습니다. 예, 절대로. 예. 의도치 않은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지금 영상이 763만 뷰예요.
1: 우와, 대박. 우와, 대박.
0: 거제야호 이게.
1: 우와, 대박 났네. 좀 아쉽겠다. 왜냐면 알아봐야 되는데 목소리만 알아보니까. 그죠?
6: 네. 아무래도 가면 쓰고 하다 보니까.
1: 네.
6: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네.
1: 아니, 라디오쇼 덕분에 아침마다라도 나가셨다고요?
6: 네, 예전에.
0: 아, 진짜?
6: 한번 그랬었습니다. 4년 전에.
1: 그럼 앞으로 저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심한 명문대 출신이에요.
0: 아, 그래요?
1: 굉장히 심한 명문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네. 그러면 저기 어떻게 앞으로 살 거예요?
6: 저는 약간 개그맨의 꿈도 좀 갖고 있어서.
1: 네네네.
6: 역시라도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에 KBS의 공채가 나온다면
1: 예.
6: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진짜요?
1: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잘해놓고 왜 개그맨을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6: 그 꿈이니까요.
1: 아, 꿈이에요.
6: 명문대는 아닌데 왜 명문대 출신이라고?
1: 학교에 대한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자기 학교를 명문대로 생각 못하시죠?
6: 아.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큰 그림 좋았다.
1: 예, 자기 학교를 왜 명문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나온 학교가.
0: 아니 근데 이거 보면요. 네. 그 GD 씨가 GD를 따라하는 이창규 씨를 또 따라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걸 보는 모습은 어때요? 나 이거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창규 씨가 해가지고 네. 예, 광고 카피도 다 그렇게 한대요.
0: 맞아요.
1: 예. 어딘고와, 어딘고와,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네. 한대요. 네.
0: 아니 근데 그거 어떠셨어요 기분이?
6: 아, 너무 좀 얼떨떨했고, 타면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서 네. 신기했습니다.
1: 네, 예. 예. 본격적으로 나서면은 그렇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0: 아, 이거 좋은 친구야, 진짜야.
1: 진짜 그래요. 예. 이게 본격적으로 나서잖아요.
0: 맞아.
1: 그러면 또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건 잘 조절하면 되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GD 성대모사 메들리 가능합니까?
6: 여기서 했던 성대모사 한번 해도 될까요? 박명수쇼에서도 제가 했었는데.
1: 아, 좋아요, 좋아요.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6: 그, 지드래곤이 세종대왕으로 환생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지드래곤이 세종대왕으로 환생한 모습.
6: 네.
1: 한번 들어볼게요.
10: 나란 말씀이 능기게 되라. 문자로서 생활비 아니었어. 이름 좀 써라. 어린 낙성들이 이름으로 합대 있었다. 마침내 지하드스 시리터를 빚었다. 이름이 사여이었디 여겨.
0: 이러니까 화내지. 뭐라고 들려야지.
1: 저 그거 말고요. GD 노래 중에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뭐 제발.
6: 꼭 GD 노래 해야 되나?
1: 예, 네. 차라리 그걸 해야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와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는데, 예.
6: 그러면 판타스틱 베이 한번.
1: 야, 좋아. 예, 좋아. 예.
10: 여기 붙어라. 모두이 모여라. 비건파리 파데라르라르라라 문을 열어라 문을 띄워라 불을 지펴라 디리리라르라라.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0: 내가 지디어도 화내겠다.
1: 제발 난 한 번이 그거 한번 해주세요. 제발 난
10: 제발 난 한 번이라도 나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0: 잊어도. 웃긴 한데 이거 비슷한 거 맞나 모르겠네.
1: 똑같아.
0: 그래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0: 거제야호를 우리 안 들어봐요.
1: 예, 거제야호. 예, 마지막으로.
10: 네, 거제야호.
0: 뭐야?
1: 예, 알겠어요. 야, 윤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0: 아, 그 말이 아니라 제가 그게 하는 말은 저는, 뭐냐면
1: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0: 아, 이게 다르다고 웃은 게 아니라 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웃기잖아.
1: 웃기잖아요.
0: 그죠? 이렇게 하는 게.
1: GD가 이걸 보고 좋아한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아, 예, 예. 예,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좀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0: 내년에 KBS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0: 하고 이 멋이 진짜 줄줄줄 흘러 넘치는지 네, 네. 부럽습니다.
1: 그러니까 네. GD 보유국이에요. 그리고 네. 이왕이면 GD 콘서트 보지 마세요.
0: 아, 예. 그게 참
1: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걸 보면
0: 아 우리 이창규님 전화 연결해 주셨잖아요.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1: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10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기 씨.
0: 아니에요.
1: 예, 고생하셨고요.
0: 가는 거예요, 좀?
1: 예, 가야지 이제 있어요 또?
0: 노래 듣고 돌아와야죠.
1: 노래 듣고 오게 너 시간이 좀 좁은데 바로 그냥 이어서 가죠. 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0: 두 번째 시간, 키워드
1: 노래 들으면 끝나요. 예.
0: 그래요?
1: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얼마 전 박명수 씨 혼자 한 끼 먹는데 5만 원 나왔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도 그렇게 이제 지난달 김밥, 냉면, 삼계탕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고 합니다.
1: 이거 큰일 나는데 진짜.
0: 무시무시한 물가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했는데, 아니 뭘 드셨는데 혼자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1: 대구탕. 지리 추가했더니 5만 원, 둘이 먹었는데 5만 원 넣었는데.
0: 아, 그랬어요?
1: 야, 야,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0: 알겠습니다. 이 물가가 있잖아요. 1년 언급량이 200만 건이 넘어요. 웬만한 연예인을 뛰어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물가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름 보양식 대표 메뉴 삼계탕 값이 반년 만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이 평균 18,192원. 닭고기 수요가 여름 보양식과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수로 한꺼번에 몰린 데다가 뭐 사료비, 물류비 부담도 있고 특히 인삼이 결정타가 됐대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수삼 한 채, 그러니까 한 채면 한 12에서 14뿌리 정도 나오는데 이 값이 38,750원. 1년 전에 얼마였냐면 24,800원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1년 사이 56% 오른 거죠. 그리고 냉면은 더 심각합니다.
1: 아이고야.
0: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값이 올랐고 평양냉면 한 그릇 값이 무려 18,000원이에요.
1: 평양에서도 그렇게 안 팔 거예요.
0: 그렇죠. 자,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인 시대가 가까워졌고 여름철 손님이 몰리는 시기에 육수에 쓰는 한우 양지값이 뛰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가스비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 걱정이다 진짜.
0: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저희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그냥 한 끼 때우려고 제일 쉽게 샀던 게 김밥 한 줄이거든요. 저 기억에 뭐 1,500원, 1,000원, 2,000원 이랬는데
1: 1,000원일 때가 가장 많이
0: 그래, 샀던
1: 것 같아요.
0: 맞아. 1,000원일 때 있었다.
1: 때가, 예, 예.
0: 그래서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869원이에요. 올해만 세 차례 올랐고 김밥은 일반적으로 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인건비가 오르면 값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김, 시금치, 속재료 값도 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외식 물가는 지금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외식 물가가 오르면 장을 봐서 해결하는 게 그동안의 선택지였는데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보니까 올 상반기 삼겹살 1인분 차리는데 든 재료비가 평균 11,191원. 1년 전에 9,112원에서 11.8% 뛰었고요.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상차림 재료비가 4만 원을 넘는 거예요. 한 끼에.
1: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정말. 예,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예, 그만해요.
0: 네.
1: 굉장히 심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 안 하겠습니다.
0: 그럼. 자, 그래서 물가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저 이게 예.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거의 다 100% 수입을 하잖아요. 뭐 맞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 예, 오르는데 좀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0: 올랐죠.
1: 그러면 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니까 이런
0: 3%예요.
1: 거에
0: 예.
1: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예, 미리 이제 금리가 오를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들을 좀 아니면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
0: 네.
1: 저는 그렇게 말씀을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또 뭔가 실수할까 봐서 PD가 네. 일어났네요.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자, 알겠습니다.
0: 예, 퀴즈 낼게요.
1: 자, 퀴즈 하나 내시고요.
0: 네.
1: 깜짝이야.
0: 방학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올타임 레전드 그룹 빅뱅 소식 전해드렸는데 빅뱅의 이 멤버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이 멤버의 샤라웃을 받은 이창규 씨 좀 전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덕분에 라디오쇼 성달 찻 코너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 감사 인사드리면서 문제 드립니다. 88년 8월 18일에 태어난 이 멤버는 누구일까요? 기호래 죄송합니다. 뭐죠? 번호. 후보
1: 왜,
0: 뭐지 갑자기
1: 이게 정신 못 차려
0: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1번
1: 예.
0: GD, 2번 태양, 3번 대성, 4번
1: 달 예
0: 달이요.
1: 태양이 있으니까 달이잖아.
0: 자,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부스팅 앰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0: 쌋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쌋 닦고 착 메디힐 토너
1: 패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방학 퀴즈 정답은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GD. 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끝곡은 빅뱅 베이킹 와 빅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로 인해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곡물류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도 5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반대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가는 길 홍지문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성산램프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2: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0: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더우시죠? 임백천의 백뮤직 DJ 이천입니다. 네팔하고 중국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그 드높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집어삼킨 대참사에 많이들 놀라고 마음 아프셨죠. 그 재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참혹한 모습에 마음이 참 무거우십니다. 이번 일에서도 과학자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지구 온난화더군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거대한 빙하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죠. 뭐 대형 산불에 폭염, 홍수까지 뚝 무너지듯이 그냥 곳곳에서 재해라는 이름으로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재해 앞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나누는 마음 자체가 이 피해 당사자들이나 또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도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더 이상의 추가 피해 없이 그곳의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0: 오늘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영국의 혼성 2인조죠. 유리드믹스의 There Must Be An Angel이었습니다. 그 간주하고 후주의 그 하모니카 소리 아주 에너지가 넘쳤잖아요. 바로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연주한 겁니다. 아, 분명 틀림없이 천사가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가슴 뛰는 사랑이라니 분명 천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진짜 재난 그 현장에 천사 강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태준 씨도 안타까운 재난 소식에 마음이 무겁네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모두 무사하길. 그래요. 홍경희 씨도 재해 장면이 AI인 줄 알았어요.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 겸손함을 느낍니다. 그래요. 이게 참 과학자들이 온난화 영향이라고 하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텐데 그렇죠. 정호용 씨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제 통영 등지에서 유례없던 극한 호우가 내렸잖아요.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알았으니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 물론입니다. 호용 씨. 네. 박지혜 씨도 자연의 경고를 받았으니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가 이제 재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DJ 천이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귓가까지 좋은 노래 배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웃을 일 없다고는 하지만 아주 없진 않겠죠. 그냥 피식 웃어 넘겼던 일이면 됩니다. 사소한 에피소드 환영합니다.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문자 참여는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세계 어딜 가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콩을 깔아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로라 브레니간의 Self Control에 이어진 Simple Minds의 Don't You. 이게 부제가 있어요. 가로 열고 Forget About Me 가로 닫고 했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가수 중에 한 명이죠. 로라 브레니간 Self Control.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내 통제력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Simple Minds는 스코틀랜드 밴드입니다. 김윤숙 씨가 청하셨죠. Don't you forget about me. 우리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아줘 라는 내용인데 영화 Breakfast Club OST입니다. 김재성 씨가 비디오로 봤다고요. Breakfast Club. 진짜 10명도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빅히트한 영화죠 하셨어요. 제작비가 뭐 거의 뭐 얼마 안 들었는데 엄청난 몇십 배 수익을 본 내용이 참 좋았죠. 고등학교 학생 5명, 교감 선생님, 그리고 관리인 10명도 안 됐는데 아주 탄탄한 내용이었죠. 현정훈 씨가 보이는 라디오를 PC로 보고 계시는군요. PC 백뮤직 접속은 처음 해보네요.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고 듣는 라디오 좋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콩 가입하시면 PC 접속해서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현주 씨가 백천오라버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광양에도 비가 내려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긴 가뭄이었어요. 그래요. 이게 참 비가 한 군데만 집중해서 막 1년치 내릴 비가 하루 이틀에 내리는가 하면 한 군데는 또 정말 안 오고 이상해졌죠. 반가워요 백디. 딴 날은 띵가 먹어도 금요일은 꼭 챙겨 듣습니다. 재미도 있고 은근 스트레스도 풀리고 3564님 반말 코너 즐겨 하시는군요. 오늘 2부에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반말 대입니다. 이선희 씨 목이 쉬어서 이따가 이비인후과 다녀와야 돼요. 어제 혼자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노래 불렀거든요. 2시간은요. 너무 내지르고 왔나 봐요. 그래도 스트레스 풀려서 다행입니다. 일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해서 약은 먹어야겠습니다. 아이고 전화 받는 일인데 여보세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요. 스트레스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방혜숙 씨가 백디 저 마라톤 5km 신청했어요. 요즘 걷고 뛰고 6개월 꾸준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56세 힘찬 도전 응원해 주세요. 우와 5km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500m도 못 뛸 텐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리하실 건 없어요. 김은희 씨가 제니퍼 로페즈의 On the Floor를 청하셨어요. 제니퍼 로페즈는 뭐 배우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얼굴을 배우로 알리죠. 그러다 이제 노래도 하고 댄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대단하죠. 네, 정말 가진 게 많은 네, 그런 가수고 배우죠. 김은희 씨하고 윤소희 씨가 On the Floor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오늘 밤 모든 걸 잊고 우리 마음껏 춤춰요라는 노래예요. 제이로

제니퍼 로페츠의 On the Floor에 이어진 미국 가수죠. 아바 맥스가 노래한 King and Queens였어요. 여성들이요. 누구에게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김은희 씨가 아까 On the Floor 청하시면서 점심 먹고 나니까 덥고 잠이 솔솔 온다고요. 잠 깨는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청하셨죠. 윤소희 씨도. 제니퍼 로페츠 온 더 플로어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인데 하셨을 텐데 카오마의 람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샘플링이라고 안 하고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랩은 핏불이 했습니다. 유명한 미국 래퍼 핏불이 랩을 한 거예요. 샘플링은요 원곡의 그 음원 자체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고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원곡의 멜로디를 자기네들 그 연출에 맞게 다시 연주하는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시면 좋은 거죠.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인터폴레이션은 어떤 음악을 했냐면 카오마의 람바다를 한 거죠. 네, 알고 계셨죠? 유윤미 씨, 저는 주말마다 집 앞 청계산을 자주 가는데요. 등산로에 진입하려면 작은 굴다리를 지나야 해요. 근데 지난 일요일 아침에 굴다리 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도 놀랐는지 핸들을 확 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우 깜짝이야 놀랬잖아 하니까 그 남자가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비켰잖아 이러고 휙 가더라고요. 백뮤직 금요일 코너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인줄 놀라서 본능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온 건데 그분이 반말로 받아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윤미 씨, 이 사연 읽으면서 DJ 천이도 웃었잖아. 또 빼먹었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빼먹었네요. 일상 공감입니다. 2716님,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땄어요. 면허증 받자마자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던지 남편 차를 몰래 끌고 나가봤는데요. 주차하다 그만 끼익 스크래치를 내고 말았네요. 너무 속상해서 4살 아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동차야 또 사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평소 블럭 쌓기 놀이하다가 무너지면 괜찮아 또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주곤 했거든요. 위로는 고맙지만 그저 웃죠. 자동차야 또 사면 되지만 이 마음의 스크래치 나면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아이가 현자네요. 강예빈 씨, 용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고민하다 아빠한테 제안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 차 내부세차 해줄 테니까 2만 원만. 그랬더니 아빠가 흠칫 놀라며 2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우리 엄마, 당신 차에 돈 많이 놔뒀나 봐? 하고는 여기저기 뒤져서 3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아, 그거 접촉사고라도 나면 비상용으로 쓰려고 놔둔 거야. 아빠가 따지니까 5만 원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2만 원 벌자고 시작한 일인데 왜 엄마가 25만 원을 벌어간 거죠? 그저 웃습니다. 예빈 씨가 총기 누설한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늘 차 수색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곡소리 날 거예요. 2824님, 5살 조카가 저희 집에 왔어요. 같이 놀아주다가 잠깐 잠들었는데요. 어디선가 아이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 전화기를 들고 있네요. 잠금이 풀려 있었나? 내 손가락을 가져가서 지문 인식을 풀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통화 버튼을 꼭 눌렀나 봐요. 잠이 확 깼습니다. 그저 웃죠.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다 초기화된 건 아니겠죠?

이야, 뭐가 막 지나가는 것 같네요. 등골이 조금.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에 이어서 영국 밴드입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Rock and Roll is King 듣고 왔어요. 이상목 씨가 이 노래 청했네요. 신나는 노래. 난 락큰롤이 좋아요. 역시 락큰롤이 최고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조용훈 씨가 락큰롤인데 왜 상하이 트위스트가 생각나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1950년 60년대 그러니까 리듬의 뿌리가 같아요. 락큰롤 나오면서 트위스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쿵짝쿵짝쿵짝하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권미진 씨가 백디 초기화 어우 무서운 말씀을 진짜 그거 난리 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됐을까요? 이게 저 자기가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 되잖아요. 그죠? 오,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게 참 의문이네요. 이현주 씨, 우리 집 남편도 400을 차에서 가져오던데요. 비상금이 차에 있다고 딸과 함께 믿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 많이 놔뒀네. 더 이상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야. 5907님, 천안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때문에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아, 차에 계시나요? 우다다다다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얘기 그냥 웃죠 사연 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그냥 웃죠 사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내셔도 돼요. 최현규 씨가요. 영국 밴드입니다.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라는 노래 청하셨어요. 외롭고 미쳐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린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라는 노래예요.

스웨이드의 뷰티풀 원즈에 이어진 영국 밴드입니다. 역시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5183님이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 생각난다고 하면서 청하셨죠. 한여름밤 달빛 아래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우리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는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은정 씨, 전주는 시원한 빈님이 오시네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계획 세우신 분들 기상예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66님, 백천영님, 여기 대구인데 비 와요. 윤 대표님하고 경북 울진 가야 해요. 너무 유유. 네, 윤 대표님 듣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음악 부탁합니다.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2793님은 백디, 저희는 요즘 사과 홍로 잎 따고 있어요. 추석 명절 때 나오는 사과 홍로예요. 아, 잎을 솎아줘야죠. 그죠? 에, 사진 주셨네요. 이야, 빨갛게 익었네요. 아유, 먹음직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이쁜 사과 키우시느라고. 자, 오늘 금요일 2부는 반말하는 날입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아마 이제 반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신청곡이 왔네요. 백선미 씨가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청하셨죠. 백디,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너무 습하죠.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들려주세요 하셨죠. 이 두아리파는 영국의 댄스팝 같습니다. 나 너 없어도 이제 잘 지내니까 이제 와서 나 흔들어 놓지 마.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나저나 어제 제 유튜브 100만 1000만 임백천 여러분들이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 정말 제가 긴장했는데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야, 이 무더웠던 여름 지금도 덥지만 이제 8월이 가고 있네요. 저희가 8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만난 지 6년 되는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밌게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6주년 파티할 거예요. 7350님이 그동안 남편한테 존댓말을 썼는데요. 자꾸 반찬 투정하길래 야 밥 먹어 했더니 순간 놀란 남편. 다시는 투정 안 합니다. 아유, 그럼요. 밥 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야죠. 2126님 즐거운 점심시간 만나게 식사하며 함께합니다. 2부 반말 코너 기다려줘요 하셨죠? 예, 오늘 2부에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합니다. 8129님이 신청하신 노래 흐르고 있어요. 펄 잼의 Last Kiss. 나이가 드니까 아픈 것만 생겨요. 백내장 수술하고 집에서 치료합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는데, 펄제 미국의 얼터너티브 밴드죠. 차 사고가 났어요. 마지막으로 널 안고 키스를 했지. 제발 다시 만나길 바랄 뿐이야 라는 가슴 아픈 노래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여의하류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산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영광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양지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 진입까지 막히고요.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4: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금요일 2부 첫 곡은요. BTS의 메인 보컬이죠. 정국이 노래한 Standing Next to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네 곁에 서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BTS 멤버들 이름 아세요? 예, 7명 이름. RM, 진, 제이홉프, 지민, V, 정국, 슈가. 그렇거든요. 근데 7명 모두 솔로 앨범을 발표한 겁니다. 이 정국이 발표한 솔로 앨범 중에, 그러니까 골든이라는 앨범 중에 타이틀곡이 바로 Standing Next to You라는 노래였어요. 이 우리나라 가수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가수들이 이제 영어로 노래를 하면은 미국의 빌보드 100의 싱글스 차트라는 데 이제 그 경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가수가 제일 처음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지민이 낸 솔로 앨범 중에서 Like Crazy라는 노래가 싱글 커트 되면서 핫100 차트 정상에 올랐거든요. 그 뒤에 그룹으로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 1위에 오릅니다. 대단한 거죠. 이 정국의 그 세븐 앨범이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BTS는 이런 그 성적만 봐도 세계적인 그룹이라는 걸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야말로.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말 카펫을 깔아드리고 있어요. 이제 6년간 쭉 깔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다 하시고요. 스트레스 푸시라고요. 어떻게? 반말로요. 본격적으로 반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임 씨가 백디 날이 흐리네요.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엄마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가. 더운 날. 0212님 저희 딸 11번째 생일입니다. 이따가 집에서 친구들과 생파 겸 파자마 파티한다고 설렜는지 오늘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서아야 생일 축하해. 파자마 파티하는군요. 정지혜 씨, 저희 15살 중딩 아들 예준이 생일입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예준아, 엄마 아들이어서 고마워. 사랑한다. 오경종 씨는 정년 퇴직 후에 열심히 살고 있는 오경종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본인 자축하셨고. 김미정 씨, 저 오늘 생일이라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백천님의 축하송 들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씨, 우리 집 둘째 재현이의 생일이에요. 28살 됐죠. 늘 뜨거운 햇살 아래서 고생하는데 아들의 선택이 옳다고 늘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고생 많네요. 2685님은 내일 며느리 유리 씨 생일, 8285님은 내일 본인 생일, 송채은 씨도 내일 본인 생일 자축하셨고요. 8657님은 일요일에 큰딸 양은미 씨 생일 자축하셨고, 생일 축하하셨고, 이미화 씨는 어제가 딸 유선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냥 넘겨버렸다고, 늦었지만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피크를 놓쳤어요. 손가락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죠, 자꾸.

0: 감사합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임백천의 백뮤직.
1: 주위에 보면 말이야, 무슨 말을 하든 곱게 받지 않고 한번 꼬아서 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예를 들어보면 바쁠 때 전화하면 대개 잠깐 통화돼 하고 양해를 구하잖아. 그러면 말해 이렇게 받고, 잠깐 통화되나 했더니 야 전화해놓고 뭘 물어봐, 가능하니까 받았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머쓱하게, 왜 이러는 거야. 회사에서 동료한테 굿모닝 일찍 출근했네 했더니 그럼 내가 평소에 늦게 다녔다는 거야? 말도 헷갈린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어떤 대화에서든 시비 걸 여지를 찾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단 말이지.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떡한다. 에브리바디 버려. 버리기 좀 그러면은 여기서 화 풀고 용서해라. 야 너도 반말할 수. 번호 나간다. 문자 할 사람들은 샵 버튼 먼저 눌러야 돼.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야. 야 니네가 100원 정도야 아낌없이 쓸 수 있겠지만 마음만 받을게. 콩 뒀다 뭐하냐. 콩은 공짜니까 콩을 많이 쓰라고. 야 아직도 안 깐 애들 여기 나온 김에 지금 까라. 설마 앱 까는 방법 모르는 거 아니지. 한번 해봐.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 뭐라는 거냐.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야. 블레어라고. Have fun, go mad. 이게 뭐냐면 오늘 미친 듯이 즐겨보자 이거야. 들어.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금요일마다 백천이 힘들어서 어떡하니 하면서 걱정하는 애들 있는데 야 나도 나름 즐기는 거거든. 내 걱정 말고 사연이나 보내. 너도 반말할 수 있으니까. 6535구나. 어이 백천 뭐하냐? 나랑 장기 한판 두자. 도대체 내 적수가 없어. 네가 와서 나 좀 이겨봐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야 근데 너 네 실력 가지고 너 탑골공원 가보면 거기 장기 장인 많어. 박손서옹이라든가 용형 그런 분들한테 넌 게임도 안 돼. 한번 가봐. 장세정이구나. 백천아 간만에 매콤한 찌개가 먹고 싶어 갔는데 1인분은 안 판다고 쫓겨났어. 혼밥 인구가 얼만데 혼자 산 오는 사람 쫓아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못 먹으니까 더 먹고 싶어. 세정아 내가 그 느낌 아니까. 야 근데 요새도 1인분 안 파는 데 있냐? 가지마 다른 데 가. 다른 데 많어. 검색해봐. 이지은이구나. 백천아 우리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 술 마시고 은행 가서 비밀번호를 입으로 말하는 거 있지. 번호 바꾸라고 잔소리하는 중이야. 아니 왜 그런데 사람들 다 듣게 세상에. 박준민이구나. 아내하고 마트 갔다가 포도를 카트에 담았더니 나 포도 안 좋아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을 건데? 했더니 당신 포도 좋아했어? 이러네. 25년 살았는데 너 포도 좋아했니 준민아? 나도 처음 들었어. 정재임이구나. 백천아 맨날 지 셀카만 찍는 막내 동생이 이제 늙었는지 자꾸 자기가 키우는 화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웃겨. 너도 셀카보다 꽃사진 많이 찍지. 어떻게 알았지 제이마 너?

0: 야, 한 80%가 꽃사진이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도 한번 찍어봐. 이종표, 백천아, 다 늙은 친구 생일이 다가오는데 남자끼리 선물 주고 받아야 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우리 친구들 누가 안 한 지 오래돼서. 9378, 백천아, 내가 아내 몰래 100만 원을 감춰놨는데 아내가 이른다. 요즘 정신이 없네. 내가 언제 돈을 여기에 놔뒀지 하면서 그 돈을 가져가는데 이거 어쩌냐. 너 그거 달라 그러면 큰일 난다. 정신없는 척 하는 거지. 야, 그래도 너 혼안 난 게 어디냐. 2035, 백천아,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몸몸은 잘생겼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지만 그냥 그렇게 생겼거든. 지 눈에 안경인 건지 똑똑히 보라고 현실을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내 아들 잘생겼다고 해주니 일단은 고맙다. 네가 낳은 애들 네가 이뻐해야지. 어떻게 그래. 아니, 며느리가 이뻐하면 좋지 뭘 그래. 네가 미워하면 되겠냐. 7540, 백천아, 오전에 친정엄마 보러 다녀왔어. 그래, 잘했다. 근데 엄마 드시라고 사드린 영양제하고 음료를, 아, 그새 친정오빠가 먹고 있는 거 있지. 어떻게 오빠 버려도 되냐. 버려.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엄마 먹으라고 준 거를 세상에. 지가 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번엔 누구냐. 영화구나. 성영화, 들어와.
1: 백천아, 가족들과 창릉 친정에 바베큐 파티하러 갔는데 오빠랑 형부는 파라솔 펴고 숯 불 지피고 세팅 준비 다 하는데 신랑은 뺀질뺀질 사진만 찍고 고기 구워놓은 거 먹기만 하네.
0: 구워놓은까?
1: 원래 막내들이 다 이래. 나도 막내지만 백천이는 안 그러지?
0: 나 막내 아닌데. 야, 나는 막내는 아닌데 똥손이야. 똥손이라서 못해. 그나저나 니네 남편 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형님들이 파라솔 피고 불 키우고 다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니네 남편은 사진만 찍은 거 아니야? 뭔 화보를 찍는데 눈치가 없는 거냐, 겁이 없는 거냐. 그리고 고기 다 구워놓으면 젓가락은 제일 먼저 들지. 근데 그런 캐릭터 어느 집에나 꼭 있다. 걔네들은 힘든 일 다 끝나면 와서 꼭 그래요. 뭐 도와줄 거 없어? 야, 다음부터는 남편 손에 핸드폰 뺏고 목장갑 끼워. 그리고 집게도 쥐어주고 고기 담당이라고 시켜. 일부러 아마 고기 다 태운 다음에 다음부터 고기 담당해서 빠지려고 잔머리 쓸 수도 있으니까 감신 잘해야 된다. 알았어? 누구는 뭐 무술이고 네 남편은 귀한 몸이냐? 어디 뭐 왕자라도 돼? 얘가 왕자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프린스. When Doves Cry란 노래야. 사랑이 무너질 때 정말 고통스럽단 노래야.

이어진 노래야 미국의 코미디 배우고 가수야 에디 머피 파티 올더 타임이라는 노래인데 날 놔두고 계속 밖에서 파티만 즐기는 너 정말 너 진짜 섭섭해 라는 노래야.

0: 백천아.
1: 혜준아.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혜준아.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냐, 따랑이.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여기 따랑이, 네 라이벌, 따랑이 이모, 고모, 삼촌, 아저씨, 아줌마들도 잘 다니고 지내고 있다. 우리 따랑이도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고생 많았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싫다, 진짜. 그지? 많았디. 조금 있으면 가을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따랑아. 야, 그리고 니네 귀찮고 쑥스러울 땐 음성사연 참여해줘서 진짜 고마워. 귀찮고 쑥스러울 텐데, 그지? 근데 파일 올리기 전에 들어보고 올려, 좀. 아, 손상된 파일이래. 소리가 안 나와. 야, 미현아, 너 듣고 있냐? 너 그 파일 다시 올려야 돼. 알았지? 이번엔 누구냐, 김윤희구나. 백천아, 남편한테 거실 좀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10분 만에 다 했어 하는 거야. 가보니까 물건을 치운 게 아니라 소파 한쪽으로 전부 몰아놨어. 이게 정리야? 했더니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다. 남편 버릴까? 진짜 버려. 아, 그럼 진짜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999, 백천아, 가만 보니까 너 생일 축하하고 뭐 하고 나면 1시 20분이나 돼서야 반말 타임 시작이다. 그러다 한 45분쯤 여기까지 이러고 있잖아. 너무 짧지 않아? 좀 웃다 보면 그냥 끝이래. 야, 다음부터 생축사에는 1부에서 하는 거 어때? 야, 구호야, 너 뭐 그거 아이디어인데 1부에 또 이거 생축사연 하잖아. 그러면 노래 또 안 나간다고 또 난리야. 그런 애들 꼭 있어. 김윤희, 아, 했구나. 이동하구나. 백천아, 나 오늘 보리차 많이 마신다고 혼났어. 아, 끓이기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물도 마음대로 마시면 안 되냐. 의사 선생이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랬거든. 진짜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하지. 네가 보리차 끓이냐. 너 보리차 끓이면 얼마나 지금 이 더운데 힘든지 알아. 벌벌 끓는 물에 그 보리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거 잘 이렇게 또 봐야 되고. 네가 해, 네가. 그러니까 강경연이구나. 백천아, 메추리알 까는데 까도 까도 그대로야. 좀 와서 까줘. 경연아, 내가 한 8천 몇백 번 얘기한 것 같아. 나 똥손이야. 그 메추리알 그 조그만 걸 어떻게 까냐. 큰 다갈도 못, 아, 다갈이 뭐냐, 계란도 못 까는데. 김점선이구나. 백천아, 나 테니스 치고 싶어서 라켓 샀는데 남편이 모기채로 쓰고 있다. 이 인간아. 점선아, 네가 안 쓰니까 그렇지. 써 그거를. 안 쓰니까 남편이 모기채로 쓰지. 야, 근데 테니스채로 모기를 어떻게 잡지? 그거 신기하다. 그거 아니야? 전기 모기채?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순봉, 백천아, 우리 손녀가 자격증 시험을 한 50번은 떨어진 것 같다. 이거 응원해 줘야 하냐? 그만 쳐라고 해야 되냐? 50번이면 네가 오버한 거 아니야? 어떻게 50번을 떨어져?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50번 떨어졌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자기 길이 아니야 그거는. 윤미라구나. 백천아, 내가 아이 휴대폰을 혹시 몰라서 불시에 검사하는데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최땡땡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이체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나 나쁜 일에 휘말리는가 싶어서 오늘 슬쩍 최땡땡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우리 학교 매점 아줌마 이런다. 외상을 하고 돈 보내줬나 봐. 참 많이도 사먹었다. 아이가 그거 불치에 검사하는 거 몰라? 알면서 그래?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매점 아줌마구나. 그래, 먹을 땐 한참 먹어야지. 따로 용돈을 줘. 정성이구나. 백천아, 너 하품할 때 어떡하니? 우리 신랑은 목을 긁으면서 하품해. 듣기 싫어서 목젖을 치고 싶어. 목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목을 긁으면서? 아, 그렇게. 야, 그거 뭘 그래, 그걸 가지고. 아이, 그 목 긁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이번엔 수미구나. 오, 수미, 너는 왜?
3: 백천아, 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눈, 치아, 관절이래. 어. 너는 얼마나 해당되니?
2: 눈, 치아,
3: 나는
2: 관절.
3: 다 괜찮았는데 얼마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지 잘 안 보인다.
2: 그래, 너
3: 항상 눈이 좋아서 눈 하나는 자신했는데 말이야.
2: 그래, 너 슬퍼 보여.
3: 너도 돋보기 쓰니?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니? 나이 드니까 서럽다.
2: 아유, 너 진짜 이거 녹음하고 울었겠구나. 어? 이제 노안 왔어? 난 오래됐어. 눈, 치아, 관절 그 중에 뭐가 어떻게 얼마나 해당되냐고? 다 해당되지. 근데 눈이 많이 부실한데 이 핸드폰 볼 때마다 점점 팔이 멀어지잖아, 그렇지? 핸드폰 글자도 크기를 하도 키워놔가지고 한 화면에 몇 글자 안 잡혀. 야, 설명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작아, 세상에. 아니, 그게 누가 볼 수 있니, 그거? 어? 사진으로 찍고서는 꼭 확대해서 보잖아. 나 그러고 산다. 너도 그렇지? 아마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거야. 너무 서러워하지 마. 나이가 들었잖아. 이게 부품 갈 때가 된 거야. 너 우선 돋보기 안경부터 이쁜 거 하나 장만해서 써. 요새 돋보기 아주 세련되게 잘 나온다. 그리고 애들도 돋보기 쓰는 애들이 있어. 하도 핸드폰 보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뭐 나이가 많네 어떤 이런 말 하지 마. 니네 나이가 암만 많아도 나보다 어려. 알았어? 얘네들이 댄스 밴드인데 팀 이름이 재밌어. 가위 자매들이야. Seizure Sisters. I don't feel like dancing. 오늘 춤추기 쉽지 않아. 그냥 네 곁에서 쉬고 싶어 라는 노래야.

이어진 노래는 영국 그룹이야. 스텝스라고 트레지디. 이 노래는 그 비지스 원곡인 거 알지? 야, 오빠가 소개도 했는데 니네 노래 아우 진짜. 아, 이 사랑의 아픔을 견딜 수 없다는 노래야. 들어.

이 다영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자꾸 밥 먹고 나서 어금니에 낀 걸 자꾸 손으로 뺀다. 아,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어. 치실하라고 해도 귀찮대. 이거 어떻게 고쳐? 다영아, 같이 밥 먹지 마. 그리고 아니 세상에, 그 손으로 빼면은 그 아우 더러워서 진짜. 그러지 말어. 그 이해도 안 좋아. 이 산호구나.

그지? 내 이름 아직 안 불렀는데 그냥 버린다. 야 채호가 어떻게 알았지? 너 대단하다 진짜. 조금만 기다려. 김문희, 백천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식탁 위에 있던 빵이 없어졌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나 안 먹었는데 하길래 알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남편 입가에 빵가루가 묻어있는 거야. 내가 말없이 쳐다보니까 이거 어제 본 거야. 이렇게 이른다. 이게 말이냐 빵. 귀엽잖아. 빵 좀 더 사다 줘. 뭘 그래. 서병욱, 백천아 내가 은행에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간 거야. 직원한테 나 알죠? 이랬는데 그래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다 갔다 왔어. 다들 은행 갈 때 신분증 꼭 챙겨. 너만 안 챙긴 거야. 너만 안 챙겨. 나 알죠가 뭐냐 그게. 안 돼 그거는. 3719, 백천아 친구가 살 빼겠다고 맨날 운동하려길래 대단하다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헬스장까지 차 타고 가서 운동하고 끝나면 바로 차 타고 집에 오는 거야. 걷는 건 안 해. 아 걷는 건 안 해? 그랬더니 운동은 헬스장에서만 하는 거래. 백천아 헬스장까지 걸어가는 게 제일 좋은 운동 아니냐? 넌 무슨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러냐? 헬스장에 가서 거기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집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이명숙이구나. 백천아 백만이 왔다. 그래 너 반갑다 야 백만아. 니네 뭔지 모르지? 내가 어제부터 유튜브 하잖아. 백만 천만인 백천. 거기 백만이야. 거기 구독자가. 니들도 백만 해줘야 돼. 배화영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늙었냐 이런다. 아 지는 쪼그랑 할아버지면서. 야 화영아 아니 너 때문에 늙었어. 너 때문에 그러지 그랬어. 아니 그게 말이야 그게 아내한테. 아, 이쁘다 이쁘다 해도 모자랄 판에 그지. 6535, 백천아 이 코너 너무 재미난다. 매일매일 하자. 아주 중독이야. 네가 해 네가. 너 이거 얼마나 기빠지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어.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달렸네요. 오늘도 땅 떨어질 때까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마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45분에서 47분 사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맞았네요. 지금이 47분 막 넘어가네요. 즐거우셨나요? 반말 주고받으면서 속이 좀 후련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전통 감주 세트,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조금 안 바쁘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입회하에 아주 죄송합니다. 이것도 무슨 개그라고.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오늘도 두 분 목소리 재밌었죠?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보내드립니다. 음성사연 한번 참여해 보세요. 휴대폰에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한 20초 정도 녹음해서 주시면 됩니다. 뭐 쓰셔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 되고요. 제가 음성만 뽑았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금요일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당첨자 명단은 좀 길어요.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야 하는 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491님이 위트니 휴스턴 좋아하시는군요. 전설의 리듬 앤 블루스 가수죠. Did We Almost Have It All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사랑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했어요라는 노래예요.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끝곡은 문지은 씨의 신청곡입니다. 루더 반도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예요. 내일 토요일 날 12시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 곳곳에 산발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상수분기점에 사고 나서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 김해 1터널에 사고 있습니다. 모두 빗길이라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광 2터널 부근에 추돌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 나들목 지나 5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한남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연결하는 성수분기점 연결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현재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홍복희님께서요. 응디, 제가 은비트에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저희 형님도 들으셨나봐요. 빛나는 트로트에 나오는 홍복희가 제가 맞냐고 하시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응디, 우리 이은래 형님도 한번 외쳐주세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복희님 그리고 이은래 형님 오늘도 잘 듣고 계신가요? 은비트에 속상한 일 털어놓는 시간도 있고요. 어이없었던 일을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곤란한 사연은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희님 그리고 은내 형님 자주자주 찾아주셔서 사연도 남겨주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동서지간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방송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세요. 장은희님께서 은비트 안 듣는 사람 있나요? 한번 들으면 계속 청취하게 되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도 시작해보아요. 맞아요. 몰라서 못 듣는 분은 계셔도 한번 들으면은 절대로 두 번, 세 번 아니 들을 수 없는 중독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김경태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내 얘기 할 일이 있으면 꼭 익명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익명 보장도 가능하고요. 저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수다 떨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난 할 얘기 없는데 노래만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래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도 은디와 수다 떨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은비트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1부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 커피 쿠폰 오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부 반짝이분들이랑 퀴즈 풀어야죠.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임창정의 탓탓탓이었어요. 안경아님께서 지인 소개로 처음 입문합니다. 앞으로 2시 고정해서 들을게요. 가은님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경아님. 아유 또 지인 소개로 콩 까셨어요. 애플리케이션 콩 까시면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또 해외 나가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587님께서 예쁜 은디 안녕하세요. 비가 온다고 해서 배추 심어요. 많이 안 오고 적당히 오기를. 요즘 TV에서 자주 만나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비가 조금 오려고 하는 그런 눈치죠. 예, 제 허리가 아픈 것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은 진짜 100%로 비가 오더라고요. 예, 적당히 오기를 제발. 장기래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마트 왔어요. 저녁 반찬이랑 주말에 먹을 거 사러 왔어요. 날마다 메뉴 정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유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뭐 먹을까 그거 생각만 하는 거라도 누가 진짜 식단이라도 짜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또 식단 짜주면 또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아유 메뉴 정하는 게 진짜 일이에요. 일이에요. 백대원님께서 응디 부산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운동도 못 가고 아내랑 감자 갈아서 감자 좀 부쳐 먹으면서 출첵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감자전이죠. 예. 진짜 그 비 오면은 뭐 부침개라도 만들어서 부쳐 먹어야 되나 뭐 이러시는데 저는 진짜 비 올 때는 감자전이라고 생각해요. 감자전이 진짜 비 올 때 먹으면 참 쫀득쫀득하니 맛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간장 고춧가루 식초 이렇게 축축축축 해가지고 그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맛있게 드시면서 즐겨주세요.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반짝이 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홍지훈의 무조건 오케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홍지훈의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즐겨주세요. 장은희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 홍지윤님이 라이브 부르면서 귀엽게 춤추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대가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 이 부분 가사가 너무 설레이네요. 맞아요. 에, 그대가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 우리가 진짜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아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희경님께서 이런 감자 사러 가야 하잖아요. 살찌면 응디 책임. 감자전 땡기시죠? 어, 저도 아까 계속 노래 들으면서 감자전 생각했어. 오늘 감자전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412님께서 어제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모았다면서 점심 사주고 바다 앞에서 빙수도 먹고 왔어요. 방학 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나 어쨌다나 덕분에 시원한 곳 가서 잠깐 쉬고 왔어요. 기특한 딸 엉덩이 톡톡. 아휴,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모았다고 밥도 사주고 빙수도 같이 먹고 데이트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유 참 진짜 저희 딸은 언제 커서 데이트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아유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하고 좀 마음이 욱신욱신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컸네요. 타케용님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안전도우미로 일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이쁜데요 진짜. 그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저 오늘 오면서 요 앞에 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애기들이 산책 가나 봐요. 맨 앞에 선생님 손잡고 뒤에서 이제 짝꿍 손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가고 그 앞에 이제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근데 막 손을 잡고는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 막 차 지나가는 거 막 구경하고 막 절로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못 가고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유 손도 조그만하고 발도 조그만하고 그 조그만한 걸로 그렇게 걸어다닌다고 얼마나 고생인지. 너무너무 이쁘죠. 박민수님께서 응디 동기가 있는데 너무 얄미워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커피 사 먹으러 가면 따라와서 사달라 그러고 간식 사와서 먹으면 다 뺏어 먹고 항상 그래요. 양심 있으면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옷 보면 명품에 여행도 잘 다니더니만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런 거 아껴가지고 명품 사려나 보죠 뭐. 그죠? 에. 아니 그럼 왜 커피 자기가 좀 살 수도 있고 그 간식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왜 남의 걸 자꾸 그렇게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한두 번은 아 나도 커피 한 잔 사줘 뭐 이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사줄 수 있지만 매번 커피 먹으러 가면 와가지고 막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여행 다니고 다 다니고 막 옷은 비싼 거 입고 있고 막 이러면 얄미울 수밖에 없죠. 이번에 너가 사 이렇게 말해요. 커피 또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계속 산 것 같은데 너가 좀 한 번 사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마저 눈치 없으면은 이제 뭐 아는 척하지 맙시다. 1476님께서 안녕하세요 은간 DJ님. 제가 하는 일이 운전하는 일이라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출발하기 전에 사연 보냅니다. 아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군요. 운전할 때 또 이렇게 음비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이제 출발하시는군요. 아유 안전 운전하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쉬엄쉬엄. 이수연님께서 강은씨 반가워요. 살림남에서 처음 보고 끌렸거든요. 라디오 하시는 거 어제 처음 알고 오늘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라디오는 매일 듣지만 트로트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좋네요. 눈치껏 놀러 올게요. 사무실이라 주위 사람들 눈치 보네요. 네 저는 또 뭐 학생들 아니면은 몰래 몰래 이어폰 한쪽씩 끼고 몰래 들으시라고 하거든요. 몰래 듣는 맛이 또 있잖아요. 아유 또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고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니까요. 2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졸리거나 심심하시거나 뭐 쉬시는 날에 집안일 하시거나 뭐 운전하시거나 어디 뭐 일하러 가시거나 하실 때 좀 지루하다 아유 졸린다 하시면은 2시에 찾아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마음껏 신청해 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기야 시작할게요. 한혜진의 사랑아 가지야 그리고 박정식의 멋진 인생.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아우,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중학생 아들이 체스 선수라서 지금 중국에서 열리는 체스 대회에 참가 중이거든. 대회를 위해서 얼마 전에 출국을 했어. 근데 어째 이걸 어쩌면 좋아.

0: 지금 TV 볼 때가 아니야. 너 내일 출국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짐을 싸야지, 짐을.
1: 맞아요. 내일 저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열흘 동안 중국에 있을 겁니다.
0: 야! 너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엄마 없이 열흘을 지내야 되는데 그럼 네가 꼼꼼하게 짐을 챙겨야지. 그리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니. 아유 머리야, 널 어쩜 좋니 진짜.
1: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다 챙겨놨습니다. 지금 제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저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라울라 울라울라.
0: 당장 TV 안 끄니? 그리고 뭐? 짐을 다 쌌다고? 알았어, 엄마가 한번 확인해본다. 괜찮지?
1: 네, 그럼요. 엄마 저한테 확인해보세요. 짐 한번 잘 쌌다고 칭찬하실걸요.
0: 정말이야. 너 어디 얼마나 잘 쌌나 한번 보자. 아유, 내가 못 살아. 이것 봐. 너 핸드폰 충전기 챙겼어? 그리고 노트북도 챙겼어? 다른 선수들 경기 영상 분석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랑 핸드폰 충전기 안 챙긴 거 어떡하니? 빨리 가져와.
1: 제가 그걸 안 챙겼다고요? 어우, 이런 이런. 마이 미스테이크군요. 하지만 짜잔, 이제 챙겼으니 완벽해졌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올게요.
0: 아, 알았어.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지. 빼먹는 거 없이 잘 챙겨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뒤.
2: 와! 아우, 아들아,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0: 노트북만 챙기고 충전기를 안 챙겨가면 어떡하니? 아우, 열흘이나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 밥은 안 줄 거야? 이러니까 내가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아들아, 진짜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수철의 정신차려였습니다. 오늘은 고주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체스 선수예요. 와 멋있다. 그래서 중국에 경기를 하러 가나 봐요. 와 해외로 떠나는. 이거 진짜 뭐 바둑 선수, 체스 선수 이렇게 그 머리 싸움하면서 하시는 그 선수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오복 뭐 무슨 바둑 이런 거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 그 어렵더라고요. 전략을 짜야 되더라고요. 전략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나는 이쪽으로 가서 따따따따 해야 되는데 아우 저는 그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체스는 잘 두지만 짐 싸고 이런 거는 아직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있어야죠. 근데 어머님이 같이 안 가시고 뭐 매니저 같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이 따라가시나 보다. 선생님 같은 코치? 코치분?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충전기는 뭐 중국에도 팔겠죠. 거기서 맞춰서 사면 되지만 잘 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가면 걱정이 되죠. 이소영님께서 응디 그분이 오셨다. 연기 시작하자마자 눈빛 바뀌는 거 보소. 아 제가요? 박명숙님께서 애들 연기 참 잘해요. 우라들 같아요. 아드님이 이러세요? 맞아 애기들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수연님께서 진짜 강은씨가 짱구 된 거예요. 짱구 목소리 찐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경태님께서 애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놀러 갈 때 칫솔만 들고 치약 안 들고 가서 가서 치약만 사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저도요 뭐 하나씩 꼭 빼먹죠. 그리고 쓰던 걸 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스킨 로션 바르고 이거 챙겨야지 이랬을 때 그냥 바르고 안 넣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칫솔 치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뭐 이 여행이나 어디 가야 되거나 출장을 가야 되거나 뭐 이럴 때 그리고 애기 기저귀 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어놨어요. 적어서 어디 나갈 때 병원 갈 때 챙길 거 아니면 뭐 길게 갈 때 챙길 거 뭐 손수건 뭐 쪽쪽이 뭐 무슨 분유 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먹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체크 하면서 김을 싸게. 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아, 저 가서 씻고 화장 지우고 자고 머리 감고 속옷 갈아입고 잠옷 갈아입고 일어나서 씻고 돈 필요하고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그냥 어디 뭐 여행 갈 때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리스트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해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하나 빼먹으면 얼마나 그것도 사는 것도 일이고 시간이고 그죠? 아휴, 우리 애기 잘하고 있으려나요? 체스 선수 멋있다. 자, 은빛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원의 하늘여행, 도연아의 호전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0: 맥의 유동굴뱅이 아주 좋아요.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1489님께서요. 응디 저희 매장에 손님이 오셔서 볼륨을 줄인다는 것이 그만 반대로 높여버린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여기도 응간 들으시네 라고 하셔서 그냥 놔뒀습니다. 잘했쥬. 아유 어디서 또 응간의 빛나는 트로 또 듣고 계신다고 또 여기 와서 또 듣고 계신다고 아이고 아이고 좋네요.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져라. 이미수님께서 도서관 가서 책 읽으려고 40분 걸어가면서 들어요. 응디 목소리 들으니까 같이 도서관 걸어가는 기분이네요. 은디도 아기한테 책 많이 읽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도서관을 가시려고 40분이나 걸어가세요? 안 더우세요? 와 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기한테 책 많이 읽어줘요. 우리 아기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안 보고 글을 봐요. 글도 모르는데 천재가 아닐까.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짝이들과 흥미로운 퀴즈 풀어보는 시간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부 끝곡으로 장미소의 사랑이 샤르르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곳곳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는데요. 사고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옥포 분기점 1차로의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 정체인데 또 빗길이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에 사고 나서 1, 2차로 통행 어렵고요. 일대 혼잡합니다. 뒤로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많고 이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정체, 또 기흥에서 수원, 달래노 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초인아들목 3차로에 사고 나서 고덕터널부터 엎어봤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송내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계양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좌석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영탁의 사랑 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강향수님께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완전 찐찐찐 팬이에요. 저도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꽁냥꽁냥 신혼생활 깨소금 냄새가 멀리 진주까지 나요. 행복하세요. 진주까지 나요 냄새가? 꽤나 멀리까지 퍼져 있군요. 조영희님께서 저는 가은 씨의 자신 있는 멘트가 좋아요. 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하는 편인가요? 빅토리아님께서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인물도 좋으시고요. 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빅토리아 언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월 마지막 금요일을 퀴즈와 함께 할까요? 미드 얼쑤 퀴즈!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쑤 퀴즈 내드릴 겁니다. 애청자 정관이님께서 응디 제가 감기약 먹어서 너무 졸린데 퀴즈 풀면서 전집 번쩍 차려봅니다. 아자아자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기 걸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죠? 일하는 중 아니시면 라디오 듣다가 졸리면 스르르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졸리실 수가 없을걸요. 퀴즈 풀어야 되니까요. 자 지금 바로 얼쑤 퀴즈 시작해볼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제가 한동안 이 음식에 꽂혀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유명한 곳은 전주이고요. 갓까지 나물이랑 고기를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쓱쓱 비벼먹는 음식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의 신곡 전국팔도가 발매가 됐는데요. 전국팔도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 우리 깎은치 이것 굴비 세발낙지 헛다히마 사네. 자, 이것에 어울리는 음식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닭갈비, 2번 과메기, 3번 개국지, 4번 비빔밥.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힌트곡으로 나간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요.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새의 비비고 박규리의 밥 타령.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은세의 비비고 그리고 박규리의 밥타령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요. 갖가지 나물이랑 고기를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쓱쓱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도 있었죠. 1번 닭갈비, 2번 과메기, 3번 개국지, 4번 비빔밥. 자, 어떻게 정답 많이 맞추셨어요? 이소영님께서 불고기! 불고기가 어디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오늘의 정답은 이것에 불고기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또 그것도 또 맛있어요.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죠. 불고기 빠지면 안 된다고. 9533님께서 응디 여기 광명이에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그저께 신곡 들었어요. 대박나세요. 정답 3번 개국지 아니어도 정답으로 간주해 주세요. 이 무슨 자신감이죠? 9533님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아닌데 너무 자신있게 정답으로 간주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정답으로 할게요. 아니에요. 1010님께서 응디 어머 웬일이야, 저 오늘 낮에 그거 먹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한 그릇 야무지게 먹고 은비트 들어요 하시면서 정답 성공해 주셨고요. 7175님께서 졸리는 시간에 가은씨 노래 한 소절 들으니까 흥이 나네요. 손도 함께 춤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1479님께서 8학년 반짝이도 정답 압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1223님 께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신랑한테 비빔밥이나 볶음밥은 종종 해주거든요. 신랑이 비빔밥만 달인이라고 다른 음식은 달인이 돼보래요. 아, 다른 음식도 달인이 돼보라고.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아니 아까 전에 그 9533님 정답이라고 간주는 못해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에, 너무너무 또 자신있게 정답으로 간주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오늘의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4번 비빔밥이었습니다. 1번 닭갈비는 강원도 춘천이 유명하죠. 그리고 2번 과메기는 경상도 포항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3번 개국지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은가은의 신곡 전국팔도를 들어보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음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오늘인 정답 4번 비빔밥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방대한의 비빔밥.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대한의 비빔밥 띄워드렸습니다. 이소영님께서 박피디님은 이런 노래 어떻게 찾으세요? 이러시는데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만큼 우리 반제이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에.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 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5449님께서 응디 제가 지난주에 음악 밀당 퀴즈 1초만 듣고 정답 바로 알았거든요. 오늘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지난주에 1초 힌트만 듣고 맞히셨어요? 오,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 1초는 진짜 좀 힘든데. 자 아무튼 지난주는 지난주고요. 이번주는 또 이번주입니다. 예, 오늘의 박PD님의 감정선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1단계 힌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PD님 1초 힌트 주세요.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신 걸로. 예. 1초가 거의 0.5초 수준으로 빨리 지나갔어요. 이거를 듣고 맞추셨다는 거잖아요. 5449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자, 우리는 2초로 넘어갑니다. 2초 힌트 주세요. 어? 딴딴딴딴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자, 3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3초에서. 자, 3초 힌트 주세요. 어? 내가 생각한 그 목소리가 나왔어. 그! 군문선님께서 이 곡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답 맞춰볼게요. 여기 제가 정답 맞춰볼게요 라고 보내셨어야 되는데 제가 정답 맞춰볼게요. 맞추고 쥐고 다 하세요. 네, 기다려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힌트곡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철아님께서 몰라요. 박기훈님께서 아유 10초 가요. 10초 가면은 다 맞추시죠. 차은호님께서 엄청 신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예. 김현호님께서 노래방 점수 나올 때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빠빠빠빠빠빠빠빠. 노래방 점수 나올 때 어떻게 되지? 빠빠빠빠빠빠. 이거 아닌가? 아니지? 어떻게 나오지? 아무튼 저는 그 여자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수가 되겠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김현우님께서, 이은희님께서, 피디님 비 때문에 우울하신 듯. 아, 오늘 비 와가지고 그런가? 아무튼 지금 좀 약간 헷갈리신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3초 힌트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피디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3초 힌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뭐 다시 들어도 똑같지 않아요? 뭐 이게 뭐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갑자기 뭐 가사가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가사도 안 나오는데 뭐 이게 뭐라고. 아무튼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4단계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성대모사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0: 오랜만에 오키님 성대모사로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일러드릴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이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합니다. 정정아의 당신 때문에 그리고 송대관의 딱 좋아.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정아의 당신 때문에 그리고 송대관의 딱 좋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많이들 맞히셨어요? 6281님께서 찰랑찰랑 4059님께서 누이라고 해주셨는데 서른도 누이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그분 서른도 누이라고 누가 하셔가지고 그 뒤에 분들이 이제 컨닝 하신다고 싹 다 서른도 누이 서른도 누이 서른도 누이 누이 누이 누이 누이 누이 누이 다 틀리셨어요. 아, 누군가가 그 오답을 말했는데 그거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답 따라하신다고 쭉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0123님께서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장윤정 남진 제목이 이렇게 길었나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가사 아니에요? 1815님께서 정답 그대는 내 사랑 이 정도면 저기 남진 장윤정 선배님께서 이거 노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 한혜진 선배님도 깎인 청바지로 바꾸고 에? 여기도 그 그댄 내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5193님께서 응디 도시락 가게인데요. 도시락 포장 작업하다가 정답 보내요. 제 귀에 들렸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응디가 빛나는 트로트가 너무 좋아요. 아, 응디가 그리고 빛나는 트로트가 너무 좋다는 뜻이죠. 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전하늘님께서 너무 습하고 축축 처지는 날씨에 밀당 퀴즈 저도 맞춰보고 싶어요. 이어폰 볼륨 업해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2794님께서 남편 용돈을 5만 원 올려줬는데 요즘 당신이 좋아 최고야 라는 문자를 매일 하트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오, 용돈 5만 원에 이렇게 사랑을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였습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렇게 길지 않죠? 자,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에. 네, 서른도 선배님의 누이 절대 아니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립니다.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들려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로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자, 1단계 힌트 바로 갑니다. 피디님 힌트 주세요. 어? 이거 어?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 이거 뭐 1단계 그냥 정답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못 들었어요? 아, 저만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 좀 당황했어. 이거 1단계 틀어서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머. 덴마크 공주니까 여자다.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머머. 자, 그래, 나는 진짜 놓쳤다. 난 진짜 어떠한 문소리 때문에 놓쳤다. 뭐 이러신 분들 진짜 뭐 들려드릴게요. 2단계 힌트 주세요. 예? 너무 잘 들리는데. 아, 지금 벌써부터 뭐 정답 보내주시고 계세요. 우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응디 성대모사 이거 힌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달라고요? 자,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에, 성대모사 힌트로 이 노래 가사를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이영애 선배님. 피부에 양보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띄워드리고요.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최영철의 100분의 10! 이기찬의 검은 고양이 내로!

최영철의 100분의 10, 이기찬의 검은 고양이 내로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많이들 맞추셨나요? 강상희님께서 처음으로 잘 들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하고 하죠. 이거 진짜 오늘 너무 잘 들렸어요. 박윤서님께서 우왕 10분 내로 퇴근하고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 김연자의 10분 내로 였습니다. 자,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0분 내로. 예.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1인 컵핑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듣고 오죠. 드라이브 트로키즈의 정답곡 김연자의 10분 내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퀴즈 어떻게 또 재밌으셨어요? 원래는 진짜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 건데요. 반짝이 분들을 위해서 응디가 순발력과 재치 그리고 우리 피디님께서 찾아주시는 음악들로 예, 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겨주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김소연의 일편단심 띄워드리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현재 고속도로에는 사고만 10건이 넘는데요. 먼저 비가 집중되는 남해 쪽 살펴보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남원 부근과 지나서 용방 2터널 부근에 미끄럼 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곡성 부근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지수 부근에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내륙에서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완주분기점에 사고 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북공주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내리는 비에 가시거리도 짧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휴게소의 사고로 일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리네 곡의 1, 2차로의 사고 나서 반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서 한 번,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또 한 번, 일하다가 찌뿌둥한 몸을 비틀면서 또 한 번, 틈만 나면 하는 소리, 아 피곤하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만성 피로, 그 이유는 다양하죠.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운동을 너무 많이 또 너무 적게 해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무기력한 일상 때문에, 정말 가지각색의 이유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데요. 그거 아세요? 피로의 90%는 피곤하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라는데요. 자 지금부터 최면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우 개운해. 오 힘이 펄펄 나. 와 나 너무 쌩쌩한데? 없던 힘도 차오르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러게 요즘은요. 잘 지내? 보다 피곤해? 그러니까 인사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을 많이 쓰면 참 피곤했는데 요즘은 몸보다 머리가 쉴 틈이 없어서 피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보고요. 하루 종일 정보가 막 들어오고, 이건 저 얘기입니다. 이 사람 신경 쓰고 일 걱정하고 쉬는 시간에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한 건지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보면 상당히 많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콩디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콩디 신청곡 퀵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확 스쳐간 그 노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최경희님, 콩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루던 휴가를 가까운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가기로 했습니다. 좋으시겠다. 얼마나 재밌을까. 친구들에게 라라랜드 들으라고 전파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올게요. 전파가 성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곡은 태사자의

도 듣고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라라랜드는 저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두 시간입니다. 아 그래? 신청곡은 이문세 씨의 옛사랑. 어우 근사한 곡이죠.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1777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점심 먹고 산책길. 어제 들렀던 카페 앞을 지나는데 토리 엄마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반려견 토리 이름까지 기억해 주신 거였습니다. 아들 독립 후 오랜만에 들어본 누구 엄마라는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Fly to the sky의 거짓말 같다 신청합니다. 7057님 보내주셨어요. 이 사장님은 많은 분들에게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겠습니다. 일일이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한다는 게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렬님 이번 누나 콩으로 라디오 듣다가 제가 알던 슈퍼선데이 이번 누나 라디오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았어. 슈퍼선데이. 와 그때 당시에는 이게 2시간짜리 버라이어티 쇼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50분 1시간짜리가 다수였고 근데 2시간이요? 저희도 이러면서 1부, 2부로 나눠서 녹화를 하곤 했었는데 아, 슈퍼선데이 참 정겹네요. 콩디 매일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H.O.T의 행복 종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은주님 언니 1996년 초등학교 6학년에 H.O.T 오빠들이 나온 데에서 볼륨 라디오 들으면서 언니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느새 워킹맘 초딩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초딩 엄마인데 나는 지금 뭐야. 맘카페에서 언니 라디오 90년대 음악 나온다고 알려줬습니다. 잘하셨어요. 황은주님 H.O.T의 행복 신청할게요. H.O.T의 행복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사랑 신청하신 분들 계십니다. 박명숙님 오랜만에 라라랜드 청취하는데요.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땀 흘리며 블루투스 스피커로 즐거운

가위에 취해서 그런지 오늘 오후가 금세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도 처음 애청합니다 하시면서 처음 애청자신가 봐요. 박명숙님 사연과 함께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0516님 빨간 매듭에 노란색 큰 구슬 여러 개 달린 팔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같군요. 너무 예뻐서 감동이에요. 비즈 모양이 눈 같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문자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신청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함께 듣죠.

이번에는 6696님의 문자입니다. 콩대 12시쯤 제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오늘 저녁 7시에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네요. 두 분 결혼식 축하곡으로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신청합니다. 와, 6696님. 생각이 굉장히 태평양이신 것 같습니다. 12시쯤 제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오늘 7시에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100년회로 하셨으면 좋겠고, 전동화님 처음으로 신청곡을 남기신데요. 아주 간단하죠?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이어서 잭스키스의 커플 듣겠습니다.

3746님 사연으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저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듣고 싶어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신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저녁 찰밥을 먹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르고 일 다니시는 시엄마한테 해달라기는 좀 죄송하고 친정은 멀고 상상만 해야겠습니다. 요즘은 레시피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래도 찰밥 만들기가 힘든 걸까요? 3746님 저도 안 만들어봐서 여튼 노래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여기에 적어도 되나요? 압류, 압류. 김주영님,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이하나23님, 중학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들 다 보내고 숙제 종이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 도장 찍어주면서 듣습니다. 이 참 잘했어요. 이 스탬프는 아직도 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받으면 우리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이 학기도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님도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네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네요. 이동아님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노래 듣고 싶어요. 상큼한 콩디가 참 좋아 짝짝짝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신혜진님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비타민이 팡팡 솟는 노래입니다. 짝짝짝 박수까지 치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김민지님, 뽀님, 저는 조금 전에 신랑과 합창 지휘 수업을 듣고 와서 바로 라라랜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합창 지휘 수업을 듣고 오셨대요. 어렸을 때 그 합창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휘하는 딱 이 앞에서 지휘하는 분들 보면 나도 저걸 할 걸 그랬나 해보고 싶었었는데 막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소통의 도구이며 박자에 맞춰 눈을 맞추며 배우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또 소확행 아닐까요? 이승열의 나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남오영님, 꽃보다 남자. 8536님, 꽃보다 남자. 아주 깔끔하게 노래 제목만, 가수 이름도 없어. 김현우 씨의 노래겠죠? 김현우 씨의 꽃보다 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승열 씨의 나라 듣고요. 김현우 씨의 목소리로 꽃보다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3: 이번에 라라랜드 금요일에는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김운수님이 신청하신 곡 멜로망스의 사랑의 언어 준비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북남원 부근에 사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석곡터널 부근 또 곡창 담양고속도로 곡창 쪽으로는 대덕분기점 1차로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냉정분기점에 사고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단양 팔경 휴게소에 반대 춘천 쪽으로는 예천 부근에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나들목 전체도 사고 여파입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에서 감곡까지 정체인데 충주 분기점에 사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외곽나들목 정체 1, 2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또 옥산에서 남사까지 가다서 다 반복되는데요. 그 사이에 안성 3차로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플라워의 Endless 듣고 왔어요. 우리 박순섭님, 콩디 4시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 좋아랑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나를 기다렸죠. 감사해요. 오늘도 6시까지 우리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0838님, 뿐연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일을 나누고 싶어서 해외에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아, 해외에서 문자를 기쁨을 나누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고3 딸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간호학과의 최초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라라랜드에 전합니다. 아, 얼마나 후련하시고 기쁘실까. 아, 이 기분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라라랜드와 뽀니 언니의 밝은 에너지와 행운의 기운을 받은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짜요? 아직 다른 입시 결과도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이제는 고3 엄마도 딸 눈치 안 보고 라디오 크게 틀고 들을 겁니다. 뽀니 언니 격하게 축하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어머, 이런 기쁜 일을 저 때문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0838님, 우리 따님이 진짜 노력 많이 했나 보네요. 좋은 소식 또 우리 어머님께 안겨드려서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김순옥님, 콩디 해피 프라이데이 출첵합니다. 2시간만 있으면 퇴근이다. 야호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1시간

0: 남았나 보네요. 순옥님 문자 아주 짧고 간결하게 보내주셨어요. 퇴근이 좋긴 좋은가 봐. 잠시 후면 퇴근해요. 이런 사연들 아주 문자에 하트가 뿅뿅입니다. 권미진님, 콩디 알바 두 곳 중에 한 곳만 마지막 근무 중입니다. 횟수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친한 손님도 생겨서 좋았는데 집안일로 그만두는 거라 조금 아쉽네요. 단골 손님도 많이 잡으셨는데 이제 좀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다고 우리 권미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집안일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요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할게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부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부 콩콩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모아 릴레이 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더 프리하게 내가 아껴 듣는 내 인생의 명곡들 라라랜드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르 불문입니다. 시대 당연히 불문입니다. 팝 가요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제가 고른 첫 곡 바로 이 노래입니다. 몽환적인 분위기, 왠지 천사가 강림할 것 같은 그런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냐의 Only Time. Only Time.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지, 마음이 왜 아픈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안다고 애냐는 노래합니다. 시간이 답. 애냐의

불어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셀린 디옹이 2003년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떠올리며 부른 노래라고 해요. 시간을 잠시 멈추고 다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리움을 담담하게 전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 이분이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간 적이 있어요. 망망대해 배 위에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떠올랐어요. 천상의 목소리? 아, 이분의 노래를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Mais avant tout, je voudrais parler à mon père. 셀린 디옹이 노래합니다. 파를레아 몽페르.

새로 바통을 받아주셨습니다.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셀린 디옹의 파를레와 몽페르에 이어서 어제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처럼 크, 좋습니다. 어떤 계절에 들어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죠.

최인숙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아, 멋진 곡이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글렌 메데이로스의 목소리입니다.

이계성님, 보니 누나 갑자기 떠오른 곡인데요.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해봅니다. 제 노래방 애창 팝송인데요. 가볍고 신나고 설레는 느낌이 금요일과 맞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 이 곡을 소화할 정도면 어우 노래 실력이 상당하신가 봅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저 콩디는 오늘 천상의 목소리 두 곡을 골랐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애냐의 오니 다임 들어봤고요. 셀린 디옹의 파를레아 몽페르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신청한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멋진 곡도 선곡해 주셨고 이 곡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글렌 메리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그리고 마지막 곡은 지금 방금 들으셨죠? 모트나켓의 노래였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오늘 좋은 선곡을 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84님이 신청하셨어요. 콩디 외메 노래가 듣고 싶다고.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노래 듣고 싶다고 꼭 좀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콩콩 엔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 듣자마자 머릿속에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노래입니다. 9184님 좋은 노래 또 바통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웨미 노래입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6살 터울 남동생을 둔 장녀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특히 아빠의 딸 사랑은 정말로 유별났다. 7살 때까지 아빠와 외출을 하면 내 신발에는 흙 묻을 일이 거의 없었다.
1: 아이고, 다 큰 애를 아직도 목마를 태워요?
2: 허허, 딸이 다리가 아프잖아요.
1: 아빠, 나 하나도 안 아픈데?
2: 가만히 있어. 그래야 더 타지.
0: 아빠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동네를 누볐다. 학창 시절에도 아빠는 나만의 슈퍼맨이었다.
2: 아빠, 나 그 동그란 초코 과자 먹고 싶다. 어, 그래?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0: 한참 뒤 현관문이 열렸는데
2: 딸! 과자 사왔다!
1: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빠? 슈퍼를 털었어? 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 이거는 난 별로 싫어하는 건데.
2: 아이, 그러니까 우리 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사왔어. 그러니까 골라 먹어.
0: 그땐 그저 과자가 많아서 신이 났다. 나중에 알았다. 그 봉지 안에 든 건 과자가 아니라 딸이 뭘 집어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시간이 흘러 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첫 아이를 낳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질 만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던 때였다. 온 가족의 눈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향할 때 아빠만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0: 애 키우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어? 네가 먼저 먹어야지. 우리 딸 좋아하는 빵하고 그리고 커피 우유도 아빠가 사왔지. 고마워 아빠. 아빠 애기 좀 봐봐. 아유 애기는 다들 보고 있잖아. 나는 우리 딸 보러 온 거야. 그런 아빠가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다.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지. 에이 계속 쉬면서 뭐해. 쉬엄쉬엄 움직이면서 용돈벌이 해야지. 이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지. 걱정 반 호기심 반 그날부터 저녁 7시만 되면 나는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오늘 첫 운행 어땠어? 몇 명 태웠어?
1: 한 명.
0: 뭐? 하루 종일 한 명? 얼마나 벌었는데?
1: 6,900원.
0: 너무 웃기다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내일은 많이 태워.
2: 다음 날도 어김없이
0: 아빠 아빠 오늘은?
1: 10명.
0: 우와 매출이 수직 상승이네. 우리 아빠 대박이다. 어? 대박 기사님 되겠어.
1: 아이 근데 왜 자꾸 전화해서 몇 명 태웠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2: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아빠 운전 조심하고. 어릴 때는 아빠가 늘 내 하루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의 하루를 몽땅 알고 싶어진다. 오늘은 몇 명이나 태우셨을까? 기분 상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슈퍼맨의 하루가 벌써부터 궁금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 가요에 이어서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딸 바라기시네요. 최다희님이 보내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여서 전하는 내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희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기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 씨의 아버지 준비했고요. 싸이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희경님 문자 주셨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을 올린다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42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너무나 기쁜 사연 보내주셔서 희경님 감사하고요. 미용실을 하고 계시대요. 3380님 갈수록 손님들이 뜸해요. 미용실에 손님은 없고 라디오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 정말 손님들이 많아져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빅뱅의 붉은 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교통량도 많은데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사고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 7원 분기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 뒤로 정체입니다. 중부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는 달성 1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대구 진입로의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지나 남사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또 기흥과 서울 요금소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송파 3차로의 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이전으로는 고양 분기점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감사의 표현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긍정적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리 좋았는지, 어떤 점이 감사했는지를 짚어보는 거예요. 퇴근길에 버스가 바로바로 와서 좋았다. 당신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참 고마웠다. 이렇게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더 깊게 마음에 남거든요. 오늘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며 감사했던 그 순간, 그 마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해보면 어떨까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8월 28일 금요일 이슬기의 해피타임. 첫 곡으로 3122님의 신청곡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다 같이 하는 거가 있어요. 오늘 감사한 거 한 가지 잠들기 전에 서로 나누거든요. 아이들도 서너 살 때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제법 잘 찾더라고요. 근데 뭐 사소해요. 오늘 저녁에 오리고기 반찬이어서 좋았다. 뭐 친구랑 놀이했는데 맨날 아기 역할만 하다가 엄마 역할을 드디어 시켜줬다.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듣고 있으면 참 귀여우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게 꼭 대단할 필요는 없구나 싶어요. 오늘 맛있는 반찬 하나, 친구와의 놀이 하나, 무사히 지나간 하루 맞죠? 감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도 잘 캐치하는 게 작은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타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타임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물론이고요. 오늘 있었던 일, 지금 기분, 다가올 주말 계획 다 좋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5146님의 신청곡이에요. 신해철의 재즈카페.

신해철의 재즈 카페 듣고 왔습니다. 해피타임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3198님. 와,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 때 뵀는데 이제 오후 시간대로 오셨군요. 해피타임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니까 친정 온 기분이에요. 저는 오전반 근무하고 퇴근 후에 트레일런 중에 듣습니다. 활동적인 노래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저도 라디오라는 친정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진짜 좋은데 심지어 친정에 가까워진 기분도 들어요. 제가 워낙 밤에 에너지가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앞으로 더 활기차게 인사드릴 테니까요. 3198님도 러닝하실 때 꼭 해피타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요테 우리의 꿈 거래 아스피린.

미국에서 역수입된 가수 강수지가 발라드풍의 댄스 뮤직 보랏빛 아치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뷔를 위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건데요. 주민등록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에서 가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보입니다. 강수지는 보랏빛 아치의 작사를 직접 했습니다. 평소 수필을 쓰는 것이 취미여서 서투른 대로 직접 가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상 1990년 10월 재책인 뉴스였습니다. KBS "하고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여리여리한 우리 강수지 언니. 그녀의 대표곡이자 데뷔곡인 보랏빛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힌트곡이에요. 선미의 보랏빛 밤.

오늘 재채기 뉴스 정답 힌트곡이었죠. 선미의 보랏빛 밤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기억이 안 나시려다가 힌트곡 제목 듣고 바로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청순 가련함의 대명사죠. 강수지 씨의 데뷔곡 제목 정답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이 곡은요. 강수지 씨가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윤상 씨가 작곡을 했고요.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1988년 MBC 대학가요제 미국 동부지역 예선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요. 1년 뒤에 귀국했고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아치 재치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엄지공주란 별명이 있었죠. 청순의 대명사이자 심지어 지금도 요정 같은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들려드렸습니다. 7075님이에요. 대전 여행 중입니다. 빵지순례 와서 온갖 빵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잔뜩 빵을 사왔는데요. 숙소에서 쉬면서 라디오 들어요. 다이어트는 다음 생에 하셨습니다. 대전역에 KTX 타고 딱 내리면 거기에 정말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근데 많이들 하시는 그 유명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빵 맛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전에. 7075님은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그 리스트 좀 공유받고 싶긴 한데요. 어쨌든 빵이 가득 있으면 든든한 주말이 될 것 같고 다이어트는 다음 생에 말고 다음 주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27님이에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딸이 좋아하는 연어초밥, 아들이 좋아하는 닭강정, 그리고 애들 엄마가 좋아하는 부대찌개까지 마트에서 잔뜩 싸서 집으로 가며 듣고 있습니다.

입니다. 다비치의 빵빠레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 조합 뭐죠?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일단 연어로 담백하게 속이 놀라지 않게 시작했다가 닭강정으로 단짠단짠 매콤 넣어준 다음에 조금 느글거릴 때 부대찌개 얼큰함으로 딱 잡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라면까지 넣어서 푹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집이지만 뷔페처럼 즐기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3327님의 신청곡 다비치의 팡파레 그리고 5656님의 신청곡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어집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그리고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김혜라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녁으로 고등어구이랑 청국장찌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슬디의 해피타임은 저의 밥 친구입니다. 슬디는 저녁 식사하고 오나요? 끝나고 먹나요?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요즘에 강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원래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7시가 되면 이제 애들이 막 남김 저녁을 아까우니까 뭐 먹기 시작하면 또 배가 고파져서 막 빵빵해질 때까지 먹는데 우리 해피타임 덕분에 8시까지 빈속입니다. 근데 이거 잘 유지했다가 퇴근할 때도 폭식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목표예요. 그러면 저 진짜 날씬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혜라님은 지금 식사하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건강한 청국장이니까 해피한 음악과 함께 만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6427님은 작년에 남편이 퇴직한 후에 취업한 딸의 퇴근 시간인 8시가 저희 집 저녁 시간이 됐어요. 퇴근하는 딸 기다리면서 라디오 들으며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4시에 즐겨 듣던 해피타임을 6시에 들으니 반갑네요. 앞으로도 즐겁고 맛있게 저녁 준비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딸에게 들려주고픈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해피타임. 전에는 이각경 아나운서가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제는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으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각경 아나운서가 또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을 했어요. 저는 2배 이상 더 할 수 있도록 바라볼게요. 힘내보겠습니다. 수고한 따님을 위한 신청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영감은 게으른 자를 방문하지 않는다. 영감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손님이다. 나크 나크 뷰르트 차이콥스키. 안녕하세요. 음악 애호가 엘레강스 리 이슬기예요. 영감, 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손님, 그럼 뭐 단골 손님인가? 아, 그 영감 아니라고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자극?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My mistake였고요. 실수 민망하니까 쉬운 바로 올려주세요. 1번 곡은 변한 건 없니?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 지. 2번 곡은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금요일 슬기로운 쉬움에는 텔레파티 시간이에요. 2부 첫 곡으로 슬리가 듣고 싶을 것 같은 노래 골라주시면 돼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 지는 1번, 그리고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2번이에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프리입니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예림의 All Right 듣고 컴백합니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진행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놀라시는 분들 있으시죠? 괜찮으시길 익숙해지시 바라면서 슬기로운 시음에 오늘은 두 곡 중에 제가 더 좋아할 것 같은 노래는 뭘까? 저와 해피타임 가족들 간의 텔레파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받으세요. 1번 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번 곡은 사랑한다 말할까?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1번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2번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두 노래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제목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텔레파시 통한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부 꾹꾹으로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극심한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일지선 창원 쪽으로 동마산 부근에 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 사고 나서 일대 정체고요. 이후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남사까지 속도 더딥니다. 또 기흥과 서울요금소에서 주춤하고요. 다시 달래는 고개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에서 서창분기점 사이 총 40km 넘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지나 팔곡분기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까지 양방향으로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요,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타임이요.
1: 아,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What time?
2: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입니다.
1: 아, 됐어요.
2: 7시 좀 넘었어요.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2부 첫 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였습니다. 저랑 텔레파시 통한 분들 엄청 많네요. 제가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워낙 노래 자체도 좋은데다가 김현우 씨도 불렀고 정승환 씨 또 박정현 씨도 불렀었고 또 이만별 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수들이 부르는 거 골라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날 기분에 맞게 말이죠. 저랑 텔라파 씨가 통한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쿠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다짐과 계획을 살펴보는 앞만 보고 산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프라이데이엔 논스톱 댄스 뮤직으로 신나게 함께 달려요. FDT 프라이데이.

룰라의 기도, 자자의 버스 안에서, 박지윤의 가버려, 그리고 백정의 추라, 진우션 엄정화의 말해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들이 진짜 잘 어울려서 그런지 한 곡을 들은 것 같은 기분도 느껴지고 말해줘 할 때 막 몸 흔들게 되네요. 해피타임 가족들의 금요일의 흥을 더 끌어올리는 시간, 프라이데이 댄스타임, 줄여서 FDT 함께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신나는 댄스곡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121님이 한번 부탁드려요. 왕 애청자 예약합니다 하시면서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신청하셨어요.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리고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지나간 일은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긍정에너지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1311님이에요 회사에 정말 멋진 눈웃음이 매력적인 신입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잽싸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알았네요. 그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절대 착각하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유유 하셨습니다. 아, 신입이 잘못했네요. 얼굴도 멋진 분이 성품까지 이렇게 좋으면 어떡해요. 자꾸 눈길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요, 아직 몰라요. 우리 한번 연애 이야기 들려주세요. 4522님은 사무실 노트북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백업 중입니다. 새로운 장비와 함께 일은 조금만, 좋은 일은 가득하길요. 새 장비가 왔으니까 제가 볼 땐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효율적으로 줄이실 거예요. 제발 부디. 7391님은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인 몸무게네요. 언제 살이 이렇게 찐 걸까요? 어쩐지 바지가 끼더라니, 내일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할 겁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라디오가 나가는 시간만큼은 조금씩 덜 드시고, 또 금요일에 프라이데이 댄스 타임 음악 나갈 때는 조금씩 들썩들썩 하시면 한 달에 0.1kg는 충분히 감량 가능할 겁니다. 아자아자. 1102님은 40대 중반 재취업에 도전 중인 중년 취준생인데요. 경력이 많아도 나이까지 많다 보니 취업이 어려워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눈물 찔끔 나네요. 너무 기뻐요.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자존감 잃지 마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저도 눈물이 나면 좋겠는데 안 나네요.

어떻게 그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재취업이잖아요. 1102님 해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더 멋진 발걸음 이어나가실 거예요.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유영은님의 사연이에요. 아침 출근길에 지갑 잃어버린 줄 알고 하루 종일 좌절했는데 퇴근 후 이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근심이 말끔하게 해결됐네요. 크크.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남의 편이 있는데 매일 지갑을 흘리고 다녀요. 어느 날도 차 내릴 때 지갑

떨어뜨리길래 제가 얼른 주워서 남편에게 만 원에 팔았습니다. 영은님도 가족을 조심하세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My Everything.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 정체 풀리는 속도가 더딘데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봉천터널 안의 사고나서 2, 3차로 막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미리 감속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도리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그 사이 안현분기점에 사고 있고요. 이후 양주요금소에서 사패산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남사까지 지체 정체고 기흥에서 수원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지나 팔곡분기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영동선 인천 쪽으로는 양지터널과 신갈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1: 북적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북적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랜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정상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네가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중도 포기라니 너답지 않았기에 이상한 일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너는 자꾸 웃었다. 즐거워 보였다. 산을 다 내려온 뒤에도 너는 또 웃었다. 웃으며 내가 얼마나 서툴고 느렸고 엉망이었는지 놀려대다가 너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다.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작가 정현주의 에세이 거기 우리가 있었다 속 한 문단입니다. 등산이라는 목적과 정상이라는 목표가 사라졌지만 두 친구는 하하호호 즐겁기만 합니다. 좋은 시간을 완성하는 건 좋은 계획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도 깔깔거릴 수 있고 헤어질 때면 괜히 서운하고 아쉬운 사람. 여러분이 어느 곳을 향해 가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S클럽 7 Bring It All Back.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28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친구 만나는데 별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죠. 예. 이게 뭐 어릴 때라고 그래봤자 30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럼 나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나서도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어떤 때는 심지어 왜 만났나 싶을 정도로 지루하기도 하고 예. 그냥 뭐 걷기도 하고 뭐 배고프면 뭐 먹고 예. 그냥 뭐 시답잖은 얘기도 하면서 그냥 웃고 말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냥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목적 없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예, 그래서 만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그 나이가 들면서 심지어 이렇게 좀 그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그냥 목적 없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내가 너랑 아무리 친하지만은 이 시간은 내가 너한테 내어줄 수 없다라는 약간 시그널을 보내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목적 없이 사람을 좀 불러내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번 화살을 쏘잖아요. 목적 없이 10번 화살을 쏘는데 한 번만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상처를 많이 안 받았어요. 뭐 그냥 아니 뭐 너 말고도 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아 이게 요즘은 좀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예, 누구한테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예. 약간 그러니까 뭐 제가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생채기가 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거부당한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요즘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친구들은 먼저 연락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먼저 했잖니 이렇게. 근데 그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 오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염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죠? 예. 뭐, 어찌됐건, 뭐, 누가 연락하건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주말은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웨스트라이프 업타운걸 김대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라디오 이 시간까지 듣기는 처음입니다. 드림팝이라 점점점 몇 번 더 들어보셔야 되겠죠? 예, 간을 좀 보셔야죠. 예, 어떤 프로그램인지 내 취향에 맞는지 DJ는 뭐 깐족되지 않는지 뭐 그냥 여러 가지 예, 뭐 충분히 시간을 예, 가지시고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입니다. 자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2561님 중3아들이 지난 6월 오픈 스튜디오 창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신 꿈디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예, 이 선물 받고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와, 그 그림을 예, 보내주셨는데 잘 만들었는데요. 예, 이거 뭐 AI한테 부탁한 건 아니겠죠? 예, 인공지능한테. 그림이 오, 그림을 잘 그리네요. 예, 진짜 뭔가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그렸는데 야, 중3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참 본인을 약간 이입시킨 건가? 혹시?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라고 제작진도 중3같이 나왔잖아.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 이거. 야 아주 젊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아주 만족스러워요.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아드님한테 꼭 주세요. 본인 드시지 마시고. 예. 아. 이성호 씨, 예, 결혼 18년 차인데 신혼 때 구입한 전자제품이 하나씩 고장나네요. TV가 고장, 세탁기도 덩달아 고장, 근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 압력밥솥은 아직 멀쩡합니다. 8년을 정갈하게 잘 쓰고 있다는 증거죠. 예. TV 세탁기는 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정말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나라 전자레인지, 와, 최고. 정말.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신청을 하셨고요. 아, 바나나 라마입니다. 비너스.

에이스 오브 베이스 뷰티풀 라이프 1253님이 신청하셨고요. 바나나라마 비너스 들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일란 씨. 대학교 1학년 딸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남친이 생겼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지금 한창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가 남친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언제쯤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가 선 넘는 욕심일까요? 아니, 만나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까요? 꿈디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는. 만나나? 안 만나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게 남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저기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 아니 근데 제가 요즘 미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 아니 미드를 좀 많이 봤고 근데 미국 드라마에서는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이 부모들이 더 많이 그 자식들의 어떤 남친 여친에 대해서 더 많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막 만나고 막 예.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지 막 쳐들어가서 이렇게 쳐들어간다는 표정이 좀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막 엄청 많이 보여서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러진 않는데 많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저기 압박을 주시지 마시고요. 이게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 굉장히 궁금하네. 아유, 얼마나 멋질까? 막,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해보시면. 그런데도 이제, 저기, 뭐, 끄떡이 없으면은 괜히, 예, 그러지 마세요. 괜히, 예, 저기 부모님 만났다가 오히려 이렇게 깨지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올세인츠 블랙커피

0: 마이클 쉔커 그룹 레드 스카이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조수민 씨 오늘 엄마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어요. 엄마가 오늘 무슨 날이길래 꽃다발 선물이야? 물어보시길래 아빠 심부름으로 사왔지 하고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1: 그렇지. 예. 어머니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이거를 믿는 척은 하셨겠지. 예, 믿는 척은 하셨겠지만 그간에 쌓아온 것들과 예, 직감과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얀 거짓말을 왜 하신 거예요? 안 믿으실 거 알면서.
0: 아, 참.
1: 예. 네.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얘기를 들으시고.
0: 7018님 손님들이 다들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고 해서 매일 너무 춥다고 했던 택시기사입니다. 그때 보내주신 커피 쿠폰 감사했어요. 근데 딸한테 뺏겼네요. 다음엔 생수로 부탁합니다. 생수는 안 뺏어가겠죠. 예.
1: 저희 생수가 없어요. 한 장도 보내드리겠습니다. 7018님 예,
0: 따뜻한 걸로 드세요. 예, 시간 되실 때. 3526님 야, 요전에 받은 커피 쿠폰을 쓰러 출근길 번화가 매장에 들렀습니다. 예, 그곳은 아수라였습니다. 이상호님 라디오 들으시나 봐요? 같은 스몰토크를 살짝 기대해본 제가 민망할 정도로 바쁜 매장이더라고요. 커피는 매우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커피 쿠폰을 받으면 출근 시간은 무조건 피해야지 결심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주세요. 그래요. 드려야지. 아,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한번 가세요. 미스터 빅의 Nothing But Love 신청하셨고요. 본조비입니다. I'll be there for you.

버스를 20번이나 혼자 탄다고 노래합니다.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20번이나 혼자 타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공익, 2번 수익, 3번 권익.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예, 드라마 제5공화국의 OST였죠. 예, 안지홍의 데우스 논 불트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공익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4594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홈 When a Child is Born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길에 저녁 정체 평소 금요일보다 더디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밀리고 더 가서는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 그리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남사까지 19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수원과 판교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여의 하류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레이 월셋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 592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350님, 저 한창 때는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킨 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그걸 보시던 주방장님의 그 흐뭇한 미소가 잊혀지질 않네요. 그렇게 몇 년 결국 얻은 건 당뇨. 후회합니다. 건더기만 먹을걸. 아이고, 예. 국물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물 안 먹으면 짬뽕을 어떻게 먹어요? 예. 그 국물 맛 때문에 드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불맛, 예. 불향나는 그 국물 맛. 아, 특히 또 해장하시는 분들, 아, 그 국물 때문에 드시는 건데, 야. 주방장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슬프네요. 괜찮으신 거예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예, 음식 조절을 좀 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그러시면은 좀 나아지실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뭐 짬뽕 때문이겠습니까? 예, 뭐 다른 요인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잘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는 그냥 가끔씩만 좀 드시고 예, 건강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뭐 드시고 싶은 것들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드실 수 있잖아요. 예? 장희숙 씨, 오랜만에 수영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왔어요. 수영하고 아쿠아로빅도 하고 워터파크도 걸었습니다. 예, 물속에서도 땀이 나는 기분이던데요. 지금 약간의 근육통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아, 저도 수영장 간 지가 꽤 오래됐네요. 예, 수영장을 한번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 50m 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 한번 안 가게 되고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또 귀찮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 수영 아까 또 갔다 오면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참 좋은데 아 장희숙 씨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실크 소닉 Leave the Door Open 그리고 시저 킬빌

실크스온의 Leave the Door Open, 시저 켈빌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9002님, 오늘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일도 아닌 업무가 엄청 많이 넘어왔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화가 쌓였는데 퇴근 무렵 부장님이 일마저 다 하고 가,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섭섭해서 샤우팅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샤우팅이면 아니 부장님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샤우팅을 하신 거예요? 아아아아 막 그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부장님한테 샤우팅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혼자 샤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왠지. 예, 그 이제 그러면 부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 그냥 일이 이렇게 넘으면 본인이 알아서 할 텐데 굳이 또 일마저 다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본인 일이 아닌 게 이렇게 넘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면은, 예, 부장님이어도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날 것 같다라는 걸 충분히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굳이 일마저 다 하고 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좀 눈치가 없으신 분인가 이분은? 그러네요, 진짜. 예, 섭섭하죠. 예, 아니 저 같았으면은 뭐, 저는 일 안 하고 가죠. 예. 아니, 오늘만 살자. 일단 저는 오늘만 살자. 그게 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뭐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그냥 오늘 내로 끝내면 그냥 좋은 것 뿐이지. 뭐 이게 막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글쎄요. 예. 유영선 씨. 예, 저녁으로 떡볶이 순대 튀김 사와서 먹었는데요. 손님이 많은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예, 전부 다 맛있었습니다. 아, 추억이 떠오르는 맛이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저는 밀떡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좀 그 두꺼운 거 말고요. 그 예전에 저희 그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밀떡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긴 거 좀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그 빨간 고추장 그 저기 양념이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분식집에서 파는 그 만두 무침 아세요? 그거 빨간 양념에다가 예 그 무침 무 예 이렇게 무쳐서 주거든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저 그거 진짜 아닌 말로 환장하거든요. 진짜 예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 그거 아시죠? 그 만두 속이 없어요. 예, 그냥 이게 피만 있는 거거든요. 피만 있는 거를 튀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소스에다 묻혀서 먹어. 아우, 지금도 먹고 싶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예. 한 10개는 너끈히 먹을 수 있어요, 저. 잘하셨습니다.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 딜레마.

엔니오 모리콘의 Love Affair and Credit 들었습니다. 7113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287님,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제가 개찰구 100m 전부터 미리 카드를 준비하고 50m 전부터 미리 손을 뻗고 걷고 있더라고요. 예, 성격 급하다는 소리 자주 듣거든요. 오늘 제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개찰구 100m 전이면 꽤 먼 거리인데 아, 50m 전부터 손을 뻗고 이렇게 아이고 야, 그쵸.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 행동을 미리 하고 계시죠. 예. 4287님한테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 저기 카페 가실 때도 미리 막 그 중얼중얼 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뭐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문도 안 했는데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막 주문 먼저 하고 계시고 예. 김경미 씨 아이가 고3입니다. 예, 슬슬 수시 준비 시즌입니다. 저는 찬밥이 많아도 아이에게만큼은 새밥을 지어서 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남은 찬밥 줬어요. 늦은 출산에 외동이라 곱게 키웠는데 이제는 막 키울 겁니다. 자식으로 겸손해지는 요즘입니다.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 예. 아이 그럼요. 뭐 따뜻한 밥. 아, 잘하셨어요. 예. 9676님이 신청하신 시젤, 샤넌도어 그리고 켈틱 워먼, 넬라 판타지아.

9676님이 신청하신 시셀, 쉐넌도어, 그리고 켈틱 워먼,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1977님, 대구시민입니다. 2주 전 고딩 딸 만화 실기 대회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더랬습니다. 서울 구경하고 싶다는 딸의 요청으로 홍대 입구에 갔어요. 실컷 놀다 오라 하고 체력이 저질인 저와 일행은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근데 세상 사람 다 홍대 입구에 모인 줄요. 한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카페에 빈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뺑볕이었고요. 캐리어에 딸 미술 도구까지 짐은 많고 와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나는 건 어딜 가든 바글바글한 사람과 계단뿐입니다. 딸이 서울에 비해 한산한 동대구역에 도착하자마자 외치더군요. 이거지! 대구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때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한산한 데도 좀 있어요. 예. 아마 그 번화가에 가셔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고. 아, 상크트 페터스부르크 고백.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짧고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뉴턴 패밀리 스마일 어게인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페인어에는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하다, 사랑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비롯된 이 말은 내가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 가장 편안하게 나 자신으로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원래 스페인 투우장에서 나온 표현이란 거예요. 경기 중 손은 링 안의 특정 장소를 자신의 영역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케렌시아라고 불리는 심리적 안정지대에 머물며 거친 숨을 고르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라죠.

주를 지나 드디어 맞이한 금요일이에요.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편안히 쉬어가는 밤이 됐음 합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네가 있어야 할 곳 god의 노래로 8월 28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케렌시아라는 단어 너무 아름답네요. 사실 가족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나만의 장소는커녕 나 혼자 있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숨 고르기를 하고 좀 하루를 정리해보고 또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스스로 느껴보고 복잡한 집안이지만 아주 작은 장소라도 나만의 케렌시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정 안 되면 가까운 카페라도 가까운 공원의 어떤 벤치라도 내 자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20님 오랜만에 부모님 댁 왔어요. 오빠랑 저 둘 다 독립해서 넷이 살던 집에 부모님 두 분만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아빠랑 수다도 떨고 행복한 밤이에요. 아마 부모님은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오매불망 우리 자식들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3539님 요즘 바둑 두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어릴 때 바둑학원 다니기도 했고 바둑이 은근 혼자 놀기 좋거든요. 집중해서 두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가요. 머리에 든 생각을 비워내는데 최고의 놀이 같아요. 와, 바둑이 어렵지 않나요? 저는 바둑 둘 줄 모르는데 둘 줄 아는 친구들 얘기로는 인생을 바꿨다고.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바둑이라고. 뭐 어릴 때는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만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뭔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준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3539님 사뭇 대단해 보입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꿈 너드 커넥션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6848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62님 가족들과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한참 동안 묻어뒀던 보석 십자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제도 밤그대 들으며 3시간을 앉아서 했네요. 쉬엄쉬엄 취미삼아 해야 했는데 욕심만 늘어요. 그래도 내향인인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쁘네요. 모네의 정원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보석 십자수로 수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거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요? 이 큰 그림을 다 십자수 놓으셨어요? 와, 이거 손가락 괜찮으세요? 근데 정말 혼자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염없이 하시더라고요. 1850님,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정차 중에는 조용히 마이크를 켜시더니 무더웠던 여름이 가면 선선한 바람이 불듯 우리네 인생도 좋은 날 옵니다. 힘내십시오. 다정한 인사에 승객분들 모두 박수치고 엄청 뭉클했어요. 기사님 덕에 집에 가는 발걸음이 씩씩해진 기분이에요. 와, 기사님 진짜 멋지시네요. 기사님이시면서 DJ이신데요. 이 버스는 밤그대 안 틀어도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DJ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박정현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권이나예요.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정도 일로 무너지래야? 요 며칠 친구 걱정에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여름이 시작되고 회사에 인원 감축 얘기가 오간다 하더니 친구네 부서가 그 타깃이 된 모양이었다. 나름 연차도 있고 직급도 있던 내 친구는 부장님과의 미팅에서 누가 그만두면 좋을지 적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더 이상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해고의 칼자루를 아래 직원에게 떠넘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상사의 무책임한 모습에

친구가 자기 발로 먼저 회사를 그만둬버린 거다. 오히려 홀가분해. 내가 나왔으니까 누구 하나 살겠지 뭐. 거기 남았어도 내 성격이 잘 지냈겠어? 친구의 퇴사 소식을 알게 된 친구 부모님이 미련하다며 크게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회사는 정글이라고. 남에게 조금 상처를 주더라도 너를 챙기면서 살라고. 의자 뺏기 게임에서 네 자리를 양보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야가 빠지게 살아야 잘 산다는 부모님 꾸중에도 친구는 그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지. 내 마음이 안 좋은데 그게 되겠어? 나는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해.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나 오면 좋은 일도 하나 오는 거 아니겠냐는 친구 말에 그래, 네 말이 맞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면 얘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다. 아침 등교 시간, 버스가 만차일 때면 자신은 지각할지언정 다른 친구를 먼저 태워보내던 다정한 아이. 과자 한 봉지도 눈에 띈 모두와 나눠 먹으려 애쓰던 아이. 자신은 재수할 상황에 놓이고도 친구들의 대학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한 아이. 그런 성품과 줏대에 내가 뭐라고 말을 얹을 수 있겠어. 그 밝은 덕인지 밥은 잘 먹고 있나 마음이 쓰여 전화를 걸면 친구는 누구보다 씩씩한 목소리로 내 걱정을 사르륵 녹인다. 야, 일자리는 구하면 되지. 내가 밥을 왜 굶냐? 슬프고 속상해도 배는 채워야 사람이 사는 거야. 그래야 힘내서 뭐든 하지 않겠어? 수학이 너머에서 오독거리며 과자 씹는 소리가 나는데 어쩜 이렇게 태어날까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속에 왜 걱정이 없겠냐마는 너라면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응원하게 되는 내 마음을 넌 알까?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우리 내일 만나서 밥이나 한끼 할래?

친구라는 건 박효신, 김범수가 함께 불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와, 참으로 든든한 친구를 두셨습니다. 선하고 너그럽고 나보다 남을 더 잘 챙기며 사는 게 결코 약한 건 아니잖아요. 친구분 속이 아주 야무지신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말이 와닿았어요. 나쁜 일 하나 오면 좋은 일도 하나 올 거야. 분명 그럴 거라고 같이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꼭 같이 드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3933님 신청곡입니다.

언젠가는 이상은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황희정님, 제가 5분 정도 지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장님, 아이고 이제 출근하세요? 지하철이 막혔나 봐요. 저한테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커피 한잔 하려는데 옆에 쓱 오시더니, 아, 이 와중에 커피까지 드시게요? 여유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내시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쫓아다니며 존댓말하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 부장님 진짜 뒤끝 있으시네. 아니, 그냥 아, 지각하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면 되지. 계속 존댓말, 이거 정말 더 무서워요. 0311님,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이 앞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이 늘 야근이라 퇴근길에 마주친 게 몇 달 만이길래 둘이 같이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며 집까지 걸었습니다. 예전에 데이트하던 생각도 나고 기분 좋더라고요. 날씨가 더 가을가을해지면 밤 산책 자주 해야겠어요.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같이 퇴근하면, 오, 이것도 남달리 또 재밌고, 갑자기 또 이런 재미가 생기니 설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나윤권의 뒷모습 같이 들어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싸이의 예술이야 2715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루시의 Stars. 루시는 2017년 솔로 가수로 데뷔했어요. 당시 나이 18. 신승훈이 발굴한 신예로 큰 애정을 담아 프로듀싱 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장에서 노래의 첫 두 마디만 듣고 바로 계약서를 썼다죠. 오늘 골라온 스타일스가 바로 루시의 데뷔곡이에요. 작곡의 신승훈, 작사의 김이나, 그리고 원태연.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길을 잃어버렸니?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의 그림자 뒤따라가지 마. 잃어버린 나를 찾아줘.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 주연의 라라랜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나 서로를 뜨겁게 응원하며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예요. 꿈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 있어. 자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주니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바다를 통해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의 입문 에세이 모든 삶은 흐른다 중 한 구절입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이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루시의 Stars, 신승훈의 너라는 중력,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라라랜드 OST 중에 City of Stars, 셀린 디온, 클리프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보이스 투맨이 함께한 One Sweet Day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토이의 스케치북, 낯선 사람들의 색칠을 할까, 조규찬의 무지개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정원영의 가버린 날들.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라랜드라는 영화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히트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라라랜드를 못 봤습니다. 아, 왜 못 봤냐면요. 제가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를 보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슬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 친구들이 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OST는 너무나 많이 라디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OST 장면들은 본 느낌인데요. 아무튼 언젠가는 꼭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면 한번 봐볼게요. 양양의 이 정도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서 한 번,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또 한 번, 일하다가 찌뿌둥한 몸을 비틀면서 또 한 번, 틈만 나면 하는 소리, 아 피곤하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만성 피로, 그 이유는 다양하죠.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운동을 너무 많이 또 너무 적게 해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무기력한 일상 때문에, 정말 가지각색의 이유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데요. 그거 아세요? 피로의 90%는 피곤하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라는데요. 자 지금부터 최면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우 개운해. 오 힘이 펄펄 나. 우와 나 너무 쌩쌩한데? 없던 힘도 차오르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러게 요즘은요. 잘 지내? 보다 피곤해? 그러니까 인사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을 많이 쓰면 참 피곤했는데 요즘은 몸보다 머리가 쉴 틈이 없어서 피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보고요. 하루 종일 정보가 막 들어오고, 이건 저 얘기입니다. 이 사람 신경 쓰고

0: 고 일 걱정하고 쉬는 시간에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한 건지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보면 상당히 많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콩디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잡.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콩디 신청곡 퀵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확 스쳐간 그 노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최경희님, 콩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루던 휴가를 가까운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가기로 했습니다. 좋으시겠다. 얼마나 재밌을까. 친구들에게 라라랜드 들으라고 전파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올게요. 전파가 성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곡은 태사자의

도 듣고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라라랜드는 저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두 시간입니다. 아 그래? 신청곡은 이문세 씨의 옛사랑. 어우 근사한 곡이죠.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1777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점심 먹고 산책길. 어제 들렀던 카페 앞을 지나는데 토리 엄마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반려견 토리 이름까지 기억해 주신 거였습니다. 아들 독립 후 오랜만에 들어본 누구 엄마라는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Fly to the sky의 거짓말 같다 신청합니다. 7057님 보내주셨어요. 이 사장님은 많은 분들에게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겠습니다. 일일이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한다는 게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렬님 이번 누나 콩으로 라디오 듣다가 제가 알던 슈퍼선데이 이번 누나 라디오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았어. 슈퍼선데이. 와 그때 당시에는 이게 2시간짜리 버라이어티 쇼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50분 1시간짜리가 다수였고 근데 2시간이요? 저희도 이러면서 1부, 2부로 나눠서 녹화를 하곤 했었는데 아, 슈퍼선데이 참 정겹네요. 콩디 매일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H.O.T의 행복 종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은준이 언니 1996년 초등학교 6학년에 H.O.T 오빠들이 나온 데에서 볼륨 라디오 들으면서 언니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느새 워킹맘 초딩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초딩 엄마인데 나는 지금 뭐야. 맘카페에서 언니 라디오 90년대 음악 나온다고 알려줬습니다. 잘하셨어요. 황은주님 H.O.T의 행복 신청할게요. H.O.T의 행복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사랑 신청하신 분들 계십니다. 박명숙님 오랜만에 라라랜드 청취하는데요.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땀 흘리며 블루투스 스피커로 즐거운

자유에 취해서 그런지 오늘 오후가 금세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도 처음 애청합니다 하시면서 처음 애청자신가 봐요. 박명숙님 사연과 함께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0516님 빨간 매듭에 노란색 큰 구슬 여러 개 달린 팔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같군요. 너무 예뻐서 감동이에요. 비즈 모양이 눈 같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문자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신청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함께 듣죠.

이번에는 6696님의 문자입니다. 콩대 12시쯤 제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오늘 저녁 7시에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네요. 두 분 결혼식 축하곡으로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신청합니다. 와, 6696님. 생각이 굉장히 태평양이신 것 같습니다. 12시쯤 제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오늘 7시에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백년회로 하셨으면 좋겠고, 전동화님 처음으로 신청곡을 남기신데요. 아주 간단하죠?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이어서 잭스키스의 커플 듣겠습니다.

3746님 사연으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저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듣고 싶어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신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저녁 찰밥을 먹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르고 일 다니시는 시엄마한테 해달라기는 좀 죄송하고 친정은 멀고 상상만 해야겠습니다. 요즘은 레시피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래도 찰밥 만들기가 힘든 걸까요? 3746님 저도 안 만들어봐서 여튼 노래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여기에 적어도 되나요? 암요, 암요. 김주영님,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이하나23님, 중학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들 다 보내고 숙제 종이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 도장 찍어주면서 듣습니다. 이 참 잘했어요. 이 스탬프는 아직도 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받으면 우리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2학기도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님도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네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네요. 이동아님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노래 듣고 싶어요. 상큼한 콩디가 참 좋아 짝짝짝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신혜진님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비타민이 팡팡 솟는 노래입니다. 짝짝짝 박수까지 치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김민지님, 뽀님, 저는 조금 전에 신랑과 합창 지휘 수업을 듣고 와서 바로 라라랜드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 합창 지휘 수업을 듣고 오셨대요. 어렸을 때 그 합창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휘하는 탁 이 앞에서 지휘하는 분들 보면 나도 저걸 할 걸 그랬나 해보고 싶었었는데 막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소통의 도구이며 박자에 맞춰 눈을 맞추며 배우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또 소확행 아닐까요? 이승열의 나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남오영님, 꽃보다 남자. 8536님, 꽃보다 남자. 아주 깔끔하게 노래 제목만, 가수 이름도 없어. 김현우 씨의 노래겠죠? 김현우 씨의 꽃보다 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승열 씨의 나라 듣고요. 김현우 씨의 목소리로 꽃보다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시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1: 이번에 라라랜드 금요일에는 불금한 신청곡 퀵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김운수님이 신청하신 곡 멜로망스의 사랑의 언어 준비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플라워의 Endless 듣고 왔어요. 우리 박순섭님, 콩디 4시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 좋아랑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나를 기다렸죠. 감사해요. 오늘도 6시까지 우리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0838님, 뿐연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일을 나누고 싶어서 해외에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해외에서 문자를, 기쁨을 나누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고3 딸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간호학과의 최초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라라랜드에 전합니다. 아, 얼마나 후련하시고 기쁘실까. 아, 이 기분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라라랜드와 뽀니 언니의 밝은 에너지와 행운의 기운을 받은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짜요? 아직 다른 입시 결과도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이제는 고3 엄마도 딸 눈치 안 보고 라디오 크게 틀고 들을 겁니다. 뽀니 언니 격하게 축하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어머, 이런 기쁜 일을 저 때문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0838님, 우리 따님이 진짜 노력 많이 했나 보네요. 좋은 소식 또 우리 어머님께 안겨드려서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김순옥님, 콩디 해피 프라이데이 출첵합니다. 두 시간만 있으면 퇴근이다. 야호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한 시간

0: 남았나 보네요. 순옥님 문자 아주 짧고 간결하게 보내주셨어요. 퇴근이 좋긴 좋은가 봐. 잠시 후면 퇴근해요. 이런 사연들 아주 문자에 하트가 뿅뿅입니다. 권미진님, 콩디 알바 두 곳 중에 한 곳만 마지막 근무 중입니다. 횟수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친한 손님도 생겨서 좋았는데 집안일로 그만두는 거라 조금 아쉽네요. 단골 손님도 많이 잡으셨는데 이제 좀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다고 우리 권미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집안일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요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할게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부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부 콩콩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모아 릴레이 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더 프리하게 내가 아껴 듣는 내 인생의 명곡들 라라랜드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르 불문입니다. 시대 당연히 불문입니다. 팝 가요 상관없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제가 고른 첫 곡 바로 이 노래입니다. 몽환적인 분위기, 왠지 천사가 강림할 것 같은 그런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냐의 Only Time. 온리 타임.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지, 마음이 왜 아픈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안다고 애냐는 노래합니다. 시간이 답. 애냐의

불어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셀린 디옹이 2003년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떠올리며 부른 노래라고 해요. 시간을 잠시 멈추고 다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리움을 담담하게 전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 이분이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간 적이 있어요. 망망대해 배 위에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떠올랐어요. 천상의 목소리? 아, 이분의 노래를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Mais avant tout, je voudrais parler à mon père. Céline Dion이 노래합니다. Parler à mon père.

로 바통을 받아주셨습니다.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셀린 디옹의 파를레아 몽페르에 이어서 어제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처럼 크, 좋습니다. 어떤 계절에 들어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죠.

최인숙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아, 멋진 곡이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글렌 메데이로스의 목소리입니다.

이계성님, 보니 누나 갑자기 떠오른 곡인데요.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해봅니다. 제 노래방 애창 팝송인데요. 가볍고 신나고 설레는 느낌이 금요일과 맞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 이 곡을 소화할 정도면 어우 노래 실력이 상당하신가 봅니다.

금요일 콩콩 디스크 자키 저 콩디는 오늘 천상의 목소리 두 곡을 골랐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애냐의 온리 다임 들어봤고요. 셀린 디옹의 파를레아 몽페르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신청한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멋진 곡도 선곡해 주셨고 이 곡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글렌 메리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그리고 마지막 곡은 지금 방금 들으셨죠? 모트나켓의 노래였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오늘 좋은 선곡을 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자키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84님이 신청하셨어요. 콩디 외매 노래가 듣고 싶다고.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노래 듣고 싶다고 꼭 좀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콩콩 엔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 듣자마자 머릿속에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노래입니다. 9184님 좋은 노래 또 파통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웨미 노래입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6살 터울 남동생을 둔 장녀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특히 아빠의 딸 사랑은 정말로 유별났다. 7살 때까지 아빠와 외출을 하면 내 신발에는 흙 묻을 일이 거의 없었다.
1: 아이고, 다 큰 애를 아직도 목마를 태워요?
0: 허허, 딸이 다리가 아프잖아요.
1: 아빠, 나 하나도 안 아픈데?
0: 가만히 있어. 그래야 더 타지. 아빠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동네를 누볐다. 학창 시절에도 아빠는 나만의 슈퍼맨이었다. 아빠, 나 그 동그란 초코 과자 먹고 싶다. 어, 그래?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1: 한참 뒤 현관문이 열렸는데
0: 딸! 과자 사왔다!
1: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빠? 슈퍼를 털었어? 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 이거는 난 별로 싫어하는 건데.
0: 아이, 그러니까 우리 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사왔어. 그러니까 골라 먹어.
1: 그땐 그저 과자가 많아서 신이 났다. 나중에 알았다. 그 봉지 안에 든 건 과자가 아니라 딸이 뭘 집어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시간이 흘러 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첫 아이를 낳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질 만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던 때였다. 온 가족의 눈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향할 때 아빠만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애 키우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어? 네가 먼저 먹어야지. 우리 딸 좋아하는 빵하고 그리고 커피 우유도 아빠가 사왔지.
2: 고마워, 아빠.
1: 아빠, 애기 좀 봐봐.
0: 아유, 애기는 다들 보고 있잖아. 나는 우리 딸 보러 온 거야.
1: 그런 아빠가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다.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지.
0: 에이, 계속 쉬면서 뭐해. 쉬엄쉬엄 움직이면서 용돈벌이 해야지. 이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지.
1: 걱정 반, 호기심 반. 그날부터 저녁 7시만 되면 나는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기 시작했다.
2: 아빠, 아빠, 오늘 첫 운행 어땠어? 몇 명 태웠어?
0: 한 명.
2: 뭐? 하루 종일 한 명? 얼마나 벌었는데?
0: 6,900원.
2: 너무 웃기다,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내일은 많이 태워.
1: 다음 날도 어김없이.
2: 아빠, 아빠, 오늘은?
0: 10명.
2: 우와, 매출이 수직 상승이네. 우리 아빠 대박이다. 어? 대박 기사님 되겠어.
0: 아이, 근데 왜 자꾸 전화해서 몇 명 태웠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2: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아빠, 운전 조심하고.
1: 어릴 때는 아빠가 늘 내 하루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의 하루를 몽땅 알고 싶어진다. 오늘은 몇 명이나 태우셨을까? 기분 상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슈퍼맨의 하루가 벌써부터 궁금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가요에 이어서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딸 바라기시네요. 최다희님이 보내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여서 전하는 내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희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기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 씨의 아버지 준비했고요. 싸이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하!

희경님 문자 주셨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을 올린다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42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너무나 기쁜 사연 보내주셔서 희경님 감사하고요. 미용실을 하고 계시대요. 3380님 갈수록 손님들이 뜸해요. 미용실에 손님은 없고 라디오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 정말 손님들이 많아져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빅뱅의 붉은 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Let's go.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0: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거울, 시계, 그리고 창문입니다. 이른바 카지노의 산무 마케팅인데요. 대부분의 카지노에서는 자신을 돌아볼 틈도, 시간도, 바깥 세상도 잊게 하기 위해서 거울과 시계, 창문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바쁜 하루 속에서 시간 가는 줄도 주변 풍경도 무엇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조차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거울 앞에 잠시 서보고 시계도 한번 바라보고 창밖의 풍경에도 눈길을 주는 시간들이 오늘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마멀레이디의 노래였죠. Reflections of My Life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 하루에 쉼표를 찍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던 일도 하던 생각도 잠시 멈추고요.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잠시 나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럴 때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생각나는 이야기들도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J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 반가워요 보미님 해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대들 반가운 마음 담아서 노래 또 이어가죠. 리타 클리스의 Higher and Higher 폴 영이 부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음악은 시간을 내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9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이에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제니 인 어 바럴입니다. 1999년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엔싱크 같은 가수들과 더불어 틴팝 열풍이 한창이던 시기였죠. 그 속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19살의 나이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성숙한 표현력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이 노래는 빌보드 정상에 오르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첫 번째 1위 싱글이 됐습니다. 제목은 병 속의 요정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판타지적인 모티브를 빌려와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솔직하고 매력적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1999년을 대표하는 팝스타의 탄생을 알렸던 노래이기도 해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시원한 보컬로 들어볼까요? 제니 인 어 바럴.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좋은 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죠. 좋은 노래도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 혼자 듣기 아까운 멋진 외국 곡을 우리말 가사를 입혀 새로운 노래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번안 곡을 원곡과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김홍철의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 하고요. 원곡인 슬림 휘트먼의 I'm casting my lasso towards the sky입니다. 슬림 휘트먼이 부른 원곡은 1950년대 미국의 웨스턴 요들 스타일의 노래죠. 제목의 라쏘는 카우보이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올가미를 뜻하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그 로프를 하늘로 던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고 싶은 애틋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철이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로 번안했는데요. 원곡의 그리움 대신 청춘의 패기와 희망을 담아 훨씬 밝고 힘찬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요들 창법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과 감성을 들려주는 두 곡. 먼저 번안 곡인 김홍철의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 원곡인 슬램 휘트먼의 I'm casting my lasso towards the sky입니다.

번안곡인 김홍철의 푸른 창공에 로프를 던져라와 원곡인 슬림 휘트먼의 I'm casting my lasso towards the sky 들어봤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오늘 두 번째로 비교해서 들어볼 노래는 은희의 노래는 즐겁다와 쉐네바르고 쟁어크나반의 무스이덴입니다. 무스이덴은 19세기 초 독일 슈바벤 지방에서 전해지던 민요로 1827년에 프레드리히 질허가 체로케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진 노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담은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은희가 노래는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번안했는데요. 원곡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 노래가 주는 즐거움을 밝고 희망차게 담아냈습니다. 먼저 번안곡인 은희의 노래는 즐겁다, 이어서 무스이덴, 쇠네베르고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키 레안드로스 등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쇠네베르고 소년 합창단의 맑고 순수한 화음으로 독일 민요 특유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시죠.

은희의 노래는 즐겁다. 쇠니베르거 소년합창단의 무세이단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Via Conduce의 Just a Friend of Mine, 마크 안소니의 You Sang to Me 들려드리죠.

바야 콘디오스의 Just a Friend of Mine, 마칸소니의 You Sang to Me 들려드렸습니다. 미나는 크레모나의 호랑이라는 별명처럼 힘있는 목소리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1960, 70년대 이탈리아 가요

록에를 대표했던 가수예요. 그녀의 노래 가운데 그란데 그란데 그란데,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준비했고요. 역시 이탈리아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클라우디오 말리오니의 노래 가운데 20세기 최고의 이탈리아 노래 1위에 선정됐던 노래예요. Questo piccolo grande amore, 작지만 위대한 사랑.

클라우디오 말리오니의 Questo piccolo grande amore, 작지만 위대한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올 여름은 유독 더워서 입맛을 잃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가스비, 전기세 말할 것도 없고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둬도 금세 곰팡이가 피고 과일 같은 건 박스로 사다 놓으면 못 먹는 게 반이 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게으르고 귀차니즘이라는 거. 오늘도 게으른 나에게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산들 게으른 나였습니다. 아, 진짜로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가 좀 게으르고 더럽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도와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취를 할 때 아, 나 진짜 귀차니즘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오피스텔은 지하 1층에 그냥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가져다가 버리면 됐었는데 그것조차 귀찮아가지고 과일은 절대 껍질 있는 거 안 사 먹고요. 항상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이런 거 먹었고요. 저는 나중에는 고구마 껍질도 나오는 게 싫어서 껍질째 먹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을 먹는 게 혈당을 낮춰주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진짜 사실은 뭐 몇 발자국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갈 때는 그렇게 헐레벌떡 나가면서 뭐 저 멀리까지도 걸어가고 하면서 지하 1층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맨날 미루고 막 냉동실에 얼리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저는 그래서 아 그냥 겸사겸사로 커피 사는 길에 버리자 뭐 하는 길에 하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좀 귀차니즘이 있는 편이신가요? 없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엄마들 보면은 뭐 모든 엄마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시고 뭔가를 늘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고 저거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엄마로 살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신 건지 아 나도 엄마가 된다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아빠들 중에 부지런한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부지런하신데 저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예. 게으르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좀 쌓아놨다가 느지막히 버리러 가면 되죠, 뭐. 그런데 게을러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연 보내기. 사연 보내는 것까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로는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소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토요일 아침부터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혹시나 이 노래 틀어주세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는 신청곡이 있다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 테니까요.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7477님, 아침마다 새벽에 가게 열면서 듣는데 밝은 음악 너무 좋아요. 볼륨을 올려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상쾌한 아침 선곡 맛집이다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라디오 하고 있으면 이 노래들 들으면서 괜히 기분이 업되고, 뭐 노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477님께서 오늘도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상쾌한 아침에서 많이 들으시면서 힘내서 가게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945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바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 신랑이 당뇨가 있어서 항상 걱정이에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59세, 신랑은 68세. 좀 주책이죠? 그래도 신랑이 최고라고 전해주세요. 아우, 보기 좋네요. 얼마나 우리 신랑분께서 잘하시면 우리 9945님께서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9살 차이면은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데, 어우, 신랑 바라기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전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당뇨가 있으셔서 어떡해요. 음식 관리 잘하셔야겠다, 진짜.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저희 미라클 모닝에 운동 인증 많이 보내주시면서 체력 증진 잘 하시고, 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쭉 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9945님의 신랑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신랑이 최고라고, 신랑 바라기라고, 아우, 깨가 쏟아지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에이티즈의 웨이브, 그리고 펜타곤 빛나리.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8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죠. 주말맞이 복습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20위부터 달려볼게요. 20위는 엑소의 전야였는데요. K-POP 좀 한다는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꼽히는 곡이죠. 안무가 굉장히 섹시한 노래입니다.

이어서 17위는 뉴이스트W의 있다면인데요. 워너원으로 데뷔한 황민현 씨를 제외하고 유닛을 결성해서 발표한 곡입니다.

날 보내. 다음으로 16위 트와이스의 시그널인데요. 후렴구에 이어지는 트와이스의 깜찍한 하트 안무 기억나시나요? 이걸 박진영 씨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5위 지코의 아티스트인데요. 지코 쇼미더머니 시즌에도 참여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지코의 아티스트 15위 차지했습니다.

2017년 8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9위는요 소녀시대의 홀리데이인데요. 정규 6집 타이틀곡이고요. 오늘 주말과 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915님, 저보다 17살이나 많은 언니가 결혼 32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3명의 동생, 큰 언니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집을 장만하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쁘고 미안한지. 그래서 저랑 두 언니가 큰언니 살림은 최고 좋은 걸로 책임지려고요. 언니의 내 집 장만 축하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네 자매 집이신가 보다, 그쵸? 그래가지고 세 명의 동생을 큰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일하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아, 언니분 그런데 이렇게 내 집 장만까지 성공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진심을 다해 축하드리고 싶네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 세월이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와중에도 본인이 이렇게 딱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야무지게 모으셔서 요즘에 가장 어렵다는 내 집 장만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씨 고운 동생들이 그 큰언니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1915님, 우리 큰언니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상하에서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우리 네 자매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치킨 맛있게 잘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훈훈한 소식들 주말 아침부터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성세님, 임신 5개월 차 어제 퇴근 후 신랑과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딸이라네요. 신랑도 저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젠 입덧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잘 먹으니 좋아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성재님도 축하드려요. 축하드릴 뭔가 일이 많네요. 와, 진짜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이제 임신한 친구들이나 뭐 출산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왜 어른들이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아기라는 게 너무 약하고 작고 또 굉장히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아플까, 혹시나 어디 잘못될까 전전긍긍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채님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하시고 또 소식 나눠주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성채님. 기쁜 소식들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진영, 최유리, 외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8984님. 저는 지금 요가하러 갑니다. 요가하기 전에 가만 앉아 명상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정말 나한테만 집중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 제 일상에는 꼭 필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가하러 가는 길 아침에 듣는 라디오가 잠이 덜 깨 몽롱한 제 정신에 긍정적인 기분부터 딱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가 너무 좋죠. 진짜 아침 시간에 하는 운동은 뭔가 되게 나를 돌보는 느낌을 더더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좀 고요하기도 하고요. 뭐 저녁 시간이나 붐비는 시간보다 사람도 덜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내면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체험형으로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무념무상으로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아 뭐 이런저런 생각도 했다가 멍도 때렸다가 이러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우리 8984님도 요가 잘 끝마치시고 그리고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쭉 아침 시간에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984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조영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석훈 어른이 됐고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 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오늘은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정의 생생함이 전달되는 가사와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귀가 윙윙거려요. 오, 아주 유용할 법한 문장들이 미션 문장으로 잘 들렸습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존 가트너의 프로젝트 활동명 Common Jack의 2025년 곡 On My Mind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On My Mind, 네, 제목이 On My Mind 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제 가볼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아주 좋은 멜로디와 함께 들어본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I'm not ready to leave. 나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죠. 라는 가사죠. But I've got to go. 들어보셨나요? I've got to go. I've got to go. 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가야만 해요. 이제 가볼게요. I've got to go. I've got to go. I've got to go. 네, 발음은 다양하게 시도해 보실 수 있겠죠. But I've got to go. 하지만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 if had a choice 라고 들으셨는데 옳은 문장 구조로 바꿔본다면 if I had a choice. 네, I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I would take it so slow. 뭘 어쩌겠대요? 나는 정말 천천히 할 텐데요. 아,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을 텐데요 라는 의미입니다. Time always has to fly. 동의하시나요? 시간은 항상 빨리 흘러야만 하죠. When it is you and I. 특히 언제요? 당신과 나일 때 말이에요. 당신과 나만 있을 때면 시간은 항상 빨리 가야만 하죠. I'm not ready to leave. 나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죠. I can tell you no. 자, 당신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다의 느낌으로 tell이라는 동사가 활용이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I can tell you know. 당신도 알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I'm losing my head now. Halfway across the bridge. Stomach is feeling sick. I think I'm gonna turn around and miss my flight cause you're... Oh, I'm losing my head now. 바로 이 소절이죠. 미션 문장.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I'm losing my head now. 머리를 잃어버린 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I'm losing my head now. I'm losing my head now. 그 다음, halfway across the bridge.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Halfway across the bridge. 다리를 한 반쯤 건너는 도중에 Stomach is feeling sick. 속이 울렁울렁한다는 거예요. 속이 울렁거려요. 속이 메스꺼워요. 네, 이럴 때 My stomach is feeling sick.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My stomach is feeling sick.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I think I'm going to turn around. 내가 가던 길을 I'm going to turn around. 돌아갈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속이 메스꺼우니까 이제 가던 길을 돌아갈 것 같아요. And miss my flight. 그리고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요. 'Cause 왜냐하면 네, 그 다음에 희미하게 들리긴 했는데 You're on my mind. 이것 때문이래요. 당신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당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귀가 윙윙거려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아주 좋은 멜로디가 계속되고 있죠. I've lost my head now. 네,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난 이제 정신을 잃었죠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가사에서는 I'm losing my head 였어요. I'm losing my head now. 이 가사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I've lost my hea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ve lost my head now. 나는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 게 아니고 잃었죠. 네, 이처럼 완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린 말이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겠죠. 정답 문장. 귀가 윙윙거려요 라는 문장입니다.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귀에서 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날 때도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귀에서 wing wing 이런 소리가 날 때도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이렇게 묘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I feel the pressure start to swell.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그 압박감이 start to swell 하는 게 느껴진대요. swell이라고 하면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I feel the pressure start to swell. 압박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I should have quit my job. 나는 내 일을 그만뒀어야 했어요. 라고 후회스럽게 이야기를 했네요. And stayed in bed. 그리고 침대에 있었어야 했어요. 'Cause 왜냐하면 you're on my mind. 당신이 계속 생각나니까요. Telling me day and night. 밤낮으로 나에게 말하는 상황이래요. 밤낮으로 나에게 말을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I'm on your mind. 당신이 계속 생각나는데 어떤 당신이 생각이 나냐면 나에게 밤낮으로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이 계속 생각난대요. I'm on your mind. 나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당신도 내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나에게 밤낮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이 계속 생각나니까요. 나는 내 일도 그만둬야 했고 침대에 있었어야 했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I should stay and unwind 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가끔 우리가 가사 속에서 살펴본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대로 남아서 unwind 라고 하면 긴장을 풀다 혹은 편히 쉬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나는 그대로 남아서 쉬어야 한다고요. 네,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일까지 그만뒀어야 할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곡 들어볼게요. Come on Jack의 On My Mind.

그럼 생생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이제 가볼게요. I've got to go. 맞아요. I've got to go. 또는 I'd better get going. 이런 문장도 아주 잘 쓰입니다. I'd better get going. 난 이제 가는 게 낫겠어요. I'd better get going. I've got to go. 네, 아주 유용하죠. 두 번째,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I'm losing my head now. 아하,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I'm losing my head now. I can't think straight. 이미 우리가 배웠던 문장 한 번 더 생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I'm losing my head라고 하면 좀 침착함을 잃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문장이 있죠. 뭔가요? I'm losing my mind. 맞아요. 이 I'm losing my mind라는 표현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귀가 윙윙거려요. 귀에서 막 벨소리가 난다. 이 표현이었죠?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맞아요. My ears are ringing.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There's a ringing in my ears.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교해 두면 아주 좋을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ring my bell이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을 때 혹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that song rings a bell. 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노래인데? 예, 이처럼 예문으로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ve got

0: go. I've got to go. I've got to go.
1: 두 번째,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0: I'm losing my head now. I'm losing my head now. I'm losing my head now.
1: 세 번째, 귀가 윙윙거려요.
0: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Ears are ringing like a bell.
1: 네,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웬만하면 병원에 가보거나 좀 푹 쉬는 게 좋다는 신호가 될 때가 많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2: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국룰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789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미니홈피가 다시 오픈된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 시절 미니홈피 BGM을 짝꿍송으로 신청해봅니다. 있어 보이는 노래들을 BGM으로 해놓고 이벤트 걸어놓고 누가 들어오는지 맨날

관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비슷한 추억을 가진 동년배들을 위해 데프콘 두근두근 레이싱 네미시스 베르사유의 장미 신청해요. 와, 네미시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이제 미니홈피 세대로서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사실 제가 옛날 노래를 더 많이 알긴 아는 것 같고 라떼는 프리스타일이 핫했습니다. 프리스타일 Y 정말 국룰이죠. 너무 신조어를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미니홈피 세대 분들은 그때 딱 이거 BGM을 했었는데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빅뱅 노래도 당시에 되게 많이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공감되는 게 그 당시에 이벤트 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딱 설정해놓고 막 몇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이러면은 그 방명록인가 거기에 다 떴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 나 염탐하고 있었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었는데 아우 새록새록 굉장히 귀여운 그런 효과들이 많았었죠. 미니홈피가 다시 오픈된다니 반갑네요. 당시의 추억들 떠올려 보면서 2789님의 짝꿍송 데프콘 두근두근 레이싱 네미시스 베르사유의 장미 듣고 올게요.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ed people. Breakups to makeups. Makeups to breakups. Just another love sick sing along. Brought to you by Dynamic Duo. Yeah.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박다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뛸 때 들으면 좋은 노래예요. 전소미 Fast Forward.

그리고 뉴진스의 ETA, 비트도 빨라서 아주 딱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힙합을 진짜 많이 들어요. 힙합 노래가 뭐 일단은 비트도 빠르고 막 랩 이렇게 뱉는 거에 맞춰가지고 마치 내가 정말 멋있는 여성이 된 것 마냥 상상하면서 쇠질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인데도 그냥 좀 귀여운 아이돌 노래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진짜 헬스장에서 항상 보면서 미스터리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뭔가 복수를 준비하나? 뭔가 누군가한테 뭐 갚아주려고 되게 뭔가 그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휴대폰을 아예 안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헬스 그 운동장에 들어갈 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좀 심심하지 않아요? 하니까 그냥 생각한대요. 그냥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찰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뭐 먹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나와의 대화 시간으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사람들 많죠. 저는 핸드폰은 필수입니다. 운동할 때. 아무튼 우리 다이님께서는 이렇게 좀 빠른 비트의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이님의 짝꿍송 같이 듣고 올게요. 전소미의 Fast Forward 그리고 뉴진스 ETA.

전소미 Fast Forward에 이어서 뉴진스의 ETA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박종욱님, 일하는 곳이 산이 많아서 그런가? 어릴 적에 자주 볼 수 있던 사마귀 같은 곤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널리고 널렸던 곤충인데 이제는 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도시에서 사마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사마귀. 네, 여러분들 사마귀를 그 가까이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곤충이 좀 아 징그러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걔네 가까이서 보면 좀 귀여워요. 눈도 땡그래가지고 그 싸우는 포즈도 뭐라 해야지 약간 권법같이 태권도 하는 자세? 같이 팔, 다리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인간 같기도 하고 귀엽더라고요. 네. 저는 곤충을 그래서 아 막 벌레, 막 바퀴벌레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귀엽게 볼라 해도 볼 수가 없는데 편애하는 거는 사마귀 같은 애들은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곤충이라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종욱님 어디서 일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산 근처에서 일하시면 진짜 좀 귀찮게 많이 보실 것 같기도 해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